0: 가정을 넘겨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를 동원해 신고 접수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고 산모는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상황.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연휴 첫날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잉어킹이라는 희귀 카드를 주는 이벤트 때문이었는데요.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노동절 휴일인 1일 서울 성수동입니다. 골목길이 사람으로 가득 차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30주년 행사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추산 성수 카페거리 인파는 오전 10시 2만 6천 명에서 정오쯤엔 4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 우려에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고 결국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3: 그게 바닥에 깔린 사람도 있었어요. 성수 4번 출. 사람들이 이제 도로 한 차선 막고서 거기로 걸어댕기고. 차는 아예 거의 한 30분, 1시간 동안 못 지나갔어요.
2: 특히 게임에 참여하면 희귀 카드인 잉어킹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인기였는데 이렇게 받은 카드는 이미 온라인에서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는데도 관리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사람이 이제 그냥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뭐 그걸 안내해 주는 것도 없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어린 애들도 엄청 많았는데.
2: 행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1: 서울 상암동에서 택시끼리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전북 무주와 강원 홍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4: 도로 한편에 택시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곳곳이 부서지고 찌그러졌습니다.
5: 들이 박으면서 이제 퀸픽스가 공중에 붕 뜨더니 돌더라고요. 한 바퀴 반을. 그 이제 인도 쪽으로 갔는데 인도에 이제 중앙봉이 있으니까 그걸 박은 거예요.
4: 직진하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뒤집힌 겁니다.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뒤로 마을버스가 달려오더니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꺼졌고 이어서 전남 순천시 주암면과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대원 65명을 동원해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고령 인구 1000만 시대, 고령 운전자 역시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지난 2024년의 마지막 날,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과일가게 가판대를 휩쓸고 멈춰섰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 치매 진단을 받고도 운전한 거 인정하십니까?
6: 지난 1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선 70대 택시기사

0: 차가 보행자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1: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0: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4만 5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843명으로 1년 사이 10% 넘게 급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늘수록 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살 이상 면허 소지자 560만 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고령 인구는 불과 2.5%인 14만 명에 그쳤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이동권 보장 없인 치료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지역 내 택시를 해서 연계를 해서 어떤 택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 등을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0: 이와 함께 야간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교통이 편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페달 오조작을 막는 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해 사고 위험을 직접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LG U+ 노조를 향한 것이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에 LG U+ 노조는 비겁한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4: 연차 휴가를 내고 업무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의 임금 인상, 1인당 경력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급 여력과 성장 재원 확보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 6,4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만으로도 손실이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주된 요구안을 100% 수용했을 때 금액이 오히려 손실보다 작다며 추가적인 수정 제시안으로 교섭에 나섰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달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4: 그런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이 발언이 LGU+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LGU+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GU+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이라는 자신들의 요구는 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이를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책임 돌리기라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피하려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LGU+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가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타사의 투쟁을 왜곡해 본인들의 방어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 지난해 11월 발사된 우리 군의 다섯 번째 정찰 위성이 애초에 계획보다 빨리 전력화 절차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상황에서 자체 감시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나예인 기자입니다.
6: 지난해 11월 미국 민간 기업 스페이스X 발사체에 실려 우주 궤도에 안착한 군 정찰 위성 5호기가 반년 만에 전력화를 마쳤습니다. 실전 운용을 위한 시험 평가 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해 애초 계획보다 두 달 빨리 군 정보 당국에 인계된 겁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북 영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자체 감시 전력 강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7: 또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압도적인 대응 대비

0: 이로써 2023년 말 1호기 발사로 본격화한 군의 독자 정찰위성 확보 사업 425는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찰위성 5기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의 전략시설을 2시간 단위로 정밀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다만 민간위성까지 수백 기를 운용하는 미국의 감시 전력을 완벽히 대체하긴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1: 미국은 이제 스타트업 위성들까지도 군사용으로 계약해서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오랫동안 이제 북한에 대한 촬영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정보 분석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0: 정찰위성을 통한 탐지 능력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핵미사일 원점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첫 단추, 킬체인의 핵심 기반입니다. 군은 오는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40기를 추가로 발사하는 등 독자 전력을 계속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촘촘한 군집 위성 체계로 대북 감시 주기를 30분 안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2: 올 여름은 시작부터 덥고 극한 호우도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후위기형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3: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 돼 있어도 침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22년 강남역 침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에 이런 극한 호우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01년. 이를 포함해 2000년대에는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3회로 늘었고 2020년대에는 벌써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4: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이제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대기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물폭탄을 쏟아붓는 기후위기형 폭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현재 서울에 설치된 일반적인 하수관로의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95mm의 비. 기존 하수관로만으로는 이런 기후위기형 폭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울시가 치수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핵심은 지하 40에서 50m 깊이의 거대한 저류조를 만드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입니다. 현재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서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3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신월터널을 포함해 서울 시내 네 곳에서 총 132만 8천 톤, 올림픽 수영장 약 530개 분량의 빗물을 임시로 가둘 수 있게 됩니다.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서울시는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장비를 동원해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주민을 대피시키는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

0: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를 비롯해서 오늘 전국적으로도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선에 그치며 종일 서늘하겠고요.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맑아지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위로는 계속 밀리고 있는 구간이 없었는데 조금 전부터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아직은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통제가 되고요.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는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선도로 정체는 크게 없는데요. 국회대로 따라 서강대교 쪽으로 화곡고가 부근으로는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차가 늘면서 신갈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서초까지 정체 나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휴게 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짧게 지체고요. 해미나 비봉 부근에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면 4시간 20분 뉴스 앤 뮤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이고요. 신청곡 적극적으로 들려드리는 리퀘스트 방송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비 내리는 연휴 셋째 날 아침, 여러분 지금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신청해 주세요. 참여 방법 첫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역시 음악으로 출발해 볼게요. A Thousand Smiles, 바네사 칼튼의 노래입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시작한 휴일 아침입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그 잎들이 이 빗물을 빨아들이고 난 뒤에 얼마나 짙어질지 벌써부터 그 녹음이 기다려집니다. 비도 제법 내리고 있고요. 곳에 따라는 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의 강풍 부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내리는 봄비 충분히 감상하시되 안전도 반드시 잘 챙기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신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비 오는 아침 고요하고 가라앉았는데 양수진 아나운서 음성 들으니까요. 뭔지 모를 위안이 됩니다. 이런 기분 아실지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6002번님. 그쵸. 저도 한때 라디오 방송을 진짜 친구 삼아서 하루 종일 지냈던 적들이 있어요. 그때 DJ들이 이제 나와서 다른 청취자들하고 이렇게 사연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조용히 참여하고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고 같이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같이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6002번님이 지금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준비된 음악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Before He Cheat 그리고 핑크의 Try까지 노래 두곡 만나볼게요.

캐리 언더우드의 Before He Cheats, 핑크의 Try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 자료를 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 5만여 명보다 83.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액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 점이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해 지난 47년 동안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성문 선수가 소속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구단 매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현 소유주인 쉐이들러 가문이 구단 경영권을 사모펀드 투자자인 호세이 펠리시아노와 콴자 존스 부부에게 넘기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AP통신은 매각 금액이 MLB 구단 사상 최고가인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오전 9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5월 3일. 일요일 연휴 셋째 날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도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가 봐요 라고 하시면서 청취자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날도 대체 휴일이니까 이 뉴스 앤 뮤직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은 무조건 저희가 방송을 하고요. 공휴일도 늘 생방송으로 4시 20분 찾아갑니다. 대체 공휴일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5월은 여러분들을 보너스로 더 만날 수 있는 날이 3일이나 더 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 이 근로자의 날, 이날 우리 공휴일이어서 함께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났고요. 내일 모레 어린이날, 요날 이제 또 많이 차량 이동도 많으실 텐데 오가면서 어린이날 때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음악도 듣기 좋게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5월 25일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더불어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 기념 이벤트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일단 지금 YTN 라디오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YTN 라디오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널이 딱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게시물에 18주년을 맞이한 YTN 라디오 축하 메시지 남겨주세요라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박태건님, 오늘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YTN 라디오 듣고 있어요. 18주년 축하합니다. 글 남겨주셨고요. KID님, 개국 18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18살 때는 뭘 했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18살 때 뭐 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빨리 어른 되기, 성인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진짜 생각해보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되게 옛날이네요. 추억을 생각하며 노래 또 두 곡을 감상해 보고 오겠습니다. 6002번님 신청곡이에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까지 두 곡 만나고 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6002번님 신청곡 그리고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까지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동 중에 2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의 탑재를 발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측용인 이 위성은 우주에 오르면 고도 498km 궤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2022년 하반기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스페이스X 측 사정 등으로 인해 발사가 미뤄져 왔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5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2765번님,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의 개국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할게요. 늘 행복하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960번님 축하드려요. YTN 라디오가 개국 18주년이라니 항상 좋은 방송과 빠른 뉴스로 저는 채널 고정 FM 94.5랍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94.5MHz에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해 두시면요. 평일에는 다양한 시사 방송들, 경제 프로그램 그리고 또 평일 오후 4시 20분 제가 진행하는 주말에는 또 오후 4시 20분에 재방송까지 되는 굿머니 굿라이프 통해서 돈 되는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일요일, 어제 같은 토요일, 주말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면 매시간 20분 생방송으로 뉴스와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이 뉴스 뮤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YTN 라디오 많이 애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 커피 선물해드리는 개국 축하 이벤트 오늘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9시 뉴스앤뮤직은요. 끝곡으로 한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보내드릴게요. 10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한데요. 굳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는 산간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1에서 5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빗길이라 도로 상황도 평소보다는 조심스럽습니다. 조용했던 도로 위로 빗길을 달리는 차량이 이제는 부쩍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는 꽤 소통 상황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에서 옥산까지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안성분기점 부근 주춤하고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정체 구간이 좀 늘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독립기념관 나들목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약 6km가량 밀립니다. 그전으로는 천안 부근으로도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 부근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과 관련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강력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의보를 발령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신기를 건들 정도로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겁니까?
4: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란으로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통행료를 낸다던가 아니면 이란에게 뭐 보호 요청을 하는 것.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들 수 있겠죠. 이란의 적십자사에 해당되는 적신월사라든가 뭐 이란 대사관의 어떤 기부금 같은 것을 내는 것까지도 이란에게 어떤 협조하는 것으로 강조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차단하겠다는 뜻을 올리고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대로 적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가상화폐라든지 현금이든지 어찌됐든 뭐 현물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라든 이란에 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란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특히 그 국적과 관계없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란 석유 9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미국의 제재가 위협이 좀 되겠습니까?
5: 뭐 사실은 아직 뭐 중국이 그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상태가 빨리 끝나길 바라겠죠.
6: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5: 지금 뭐 이런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면서 당장 중국의 기업들이 특히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에게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국제거래가 되지 않는 거고요. 뭐 OFA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 카드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이거 해외전 통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그 국가 안보 목표라든가 뭐 혹은 이제 외교 정책 목표 위해 가지고 뭐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업자 혹은 제재 대상국 여기 뭐 경제 무역 제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파가 사실은 그 우리 뭐 국가에 과연 갈 수가 있느냐? 그 국가에서 중요한 기업이 만약에 제재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뭐 이런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이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이란 행동은 방어적인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감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만에 하나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뭐 막는 거 그다음에 통행 이거를 자기들이 제안하려는 건 누가 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미국과 지금 전략 경쟁 통해서 자기들 국제질서 형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이렇게 중국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제질서 규칙을 다시 한번 자기들로 바꾸고 싶다. 그런 속내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1: 자, 그래서 뭐 결국은 누가 시작을 했고 어떻게 끝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실제로 이란도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일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2: 이란 쪽에서 이제 뭐 14개 제안을 이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전과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측에서 먼저 이제 2달 휴전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가 것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30일 이내 종전을 하면서 그것을 마무리 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일단 적대적인 행위를 일단 중단하자, 그것을 뭐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 지역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적대 행위도 중단하자는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느껴집니다. 뭐냐면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권리를 계속 이제 인정하되 대신 미국의 어떤 봉쇄를 해제해 달라,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경제 제재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대신 핵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자세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후에 핵 얘기를 하자. 핵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제 뭐 단계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거부할 만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이 내용은 이란은 우선 자신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건 제재를 좀 해제해주고 우리 숨통을 틔워주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는 계속 가지고 가겠고 대신 핵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는 게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 비슷한 제안을 이란에서 앞서서 하기도 했었잖아요. 먼저 호르무즈부터 좀 열고 핵 얘기는 나중에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반응 보면 결국에 이번에 핵 문제에 우리는 꼭 매듭 짓겠다 이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 해협 문제하고 전쟁을 먼저 이제 분리하자. 그리고 핵 협상 관련된 거, 요거는 장기 협상으로 넘어가자. 이게 이제 이란 속셈인 거죠. 뭐 이란 입장에서 사실 이거만큼 좋은 추구 전략은 없거든요. 전쟁을 졌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만약에 곧바로 핵 협상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핵에 관해서 자신들이 손을 놓은 듯한 모양을 보이게 되면 그 그야말로 그냥 패배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거고 이제 결국 뭐 이 핵 협상 자체에서도 결국 뭐 농축은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누차 우리가 한 얘기지만 전쟁 그러려면 왜 시작했냐. JCPOA라는 거를 트럼프가 일기 때 왜 없앴냐. 결국 보면은 결국 JCPOA 같은 경우가 핵을 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 개발까지의 시간을 늦추는 역할에 불과했던 거고, 그러면은 그거 이상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사실은 농축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60% 이상 농축우라늄 400kg 이상의 분량. 뭐 이거 뭐 어디 깔려있는지 혹은 이란이 빼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근데 지금 이거 단기적으로 절대 성과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일단 농축까지도 완전히 안 되는 뭔가 좀 더욱더 극적인 핵과 관련돼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제안과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 지금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일단 핵 프로그램 중단을 다 해라, 그리고 440kg 그 고농축 우라늄 반출해라, 요 두 가지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한 가지라도 뭐 핵 의제를 협상 의제로 가지고 온다면 다시 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0: 아예 놓을 수는 없겠죠. 아예 놓지는 않겠죠. 뭔가 하나는 얻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기는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이 약점을 보였어요. 경제가 엄청나게 큰 약점이다라는 거를 미국은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일부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럴 거면 애초에 경제 제재부터 더 옥조이고 들어갔어야지. 왜 지금 다 와가지고 와서 이랬냐.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여기서 그 해협을 봉쇄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했기 때문에 명분이 많이 넘어간 상황이긴 해요, 미국 쪽으로. 자,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기는 해야겠죠. 얘기는 하는데 되려 아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란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1: 자,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주목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이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고 네. 했던 일부 선박을 이제 납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해적이다, 해적 같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이건 좀 이제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좀 해적이라고 서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해적이라는 발언은 예, 이거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좀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란도 지금 호르무즈 협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역봉쇄 같은 것도 항행의 자유에 이제 어긋나는 행위다 해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란 측에 이런 부분을 발언을 함으로써 또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미국이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 같은 부분의 원칙에는 이제 어긋나는 발언이라기 때문에 오히려 전 이란 측의 명분을 좀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결국 좀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일까요?
2: 트럼프 대통령 또 우발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앞으로 더 못 나가게 막겠다는 뜻으로 이제 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긴 합니다만 예, 해적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표현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3: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봉쇄 성과 좀 자랑을 하다가 논란을 자초한 것 같은데 이란도 반발을 했잖아요.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사실 양쪽 다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뭐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전쟁 시작의 단계에서 선전포고라든가 명분을 하는 쪽에 있어서는 미국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중간에 교정 과정 중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뭐 오조준 혹은 오폭 이 사건 같은 것들도 분명히 이 여러 그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규모의 크기 혹은 원이 이걸 놓고 보면 이란이야말로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애초에 뭐 이 소위 신정정권이라고 그래놓고 나서 와가지고 자국 국민들, 저거 하면은 그 뭐랄까 시위하고 반대하고 하면은 뭐 그 뭐 시위대항 해가지고 해서 총포를 발사하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상황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자기 군사력 없다고 미국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주변국에 미사일 공격하고 이게 뭐 정상적인 나라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트럼프 발언이 보면 뭐 나 해적이다 뭐다. 트럼프가 약간 이제 보고 있으면 그런 거죠. 약간 뭐 배드보이 이런 거에 대한 열망 혹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프렌티스 같은 프로그램 보면 You're fired 그러면서 되게 막 좀 힘술구준 그런 인상으로 나오잖아요. 되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내에 지지층을 집결하고 자기는 정말 강한 지도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쿠바 뭐 개입 같은 발언도 결국 다 그런 같은 맥락을 봐야 됩니다. 같은 맥락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야, 미국이 그러면은 뭐 자기가 뭐 룰 베이스드 오더 규칙 기반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거 힘의 논리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 해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문제냐 하면 해적이 하는 행위들 중간 납포하는 행위는 약탈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약탈 행위가 아닙니다. 애초에 미국이 자기네들이 국제법과 이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전시에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제재를 집행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마치 무슨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듯이 해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거 좀 너무 좀 선을 넘었다. 이게 약간 너무 뭐라 그럴까 말을 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시각에 맞춰서 네. 하는 트럼프의 습성에서 시작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게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가 하고 보면 미국 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지층 내에서는 뭐 일부 전쟁을 옹호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정치권 내에서 특히나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는 현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좀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

0: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 여론은 솔직히 반전론은 아닙니다. 반전론은 아니고 되려 이제 그러니까 단기 응징 작전은 충분히 지지하고 요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요거 뭐 호르무즈 핵 그다음에 뭐 정권 뭐 교체 압박 이거하고 연계된 장기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애초에 트럼프도 사실 그런 것을 비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러니까 소위 대테러 전쟁의 장기화를 문제를 삼으면서 자기가 1기 때 대통령이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쟁 시작한 지 60일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 권한법 논란 뭐 사실은 극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불신은 살아 있는 거예요. 뭐 게다가 이제 중간 선거 뭐 유가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탄약 소모돼가지고서 야 전쟁도 수행 못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미군 기피의 가능성까지 이제 높아진다 이런 지적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장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자기 저거에 지지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 빨리 지금 승리 선언을 하고 요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도 정치적 내러티브나 뭐 혹은 그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커다란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있고 뭐 사실 뭐 그때 그 처음에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때 보면 벤스를 거의 뭐 거의 하루 왠지 24시간 가깝게 협상장에 배치해 놓은 것도 그런 극적 그림을 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란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3: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골자로 한 14개항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임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통항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되는데요. 이번 제안서에 담긴 이란의 요구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6: 고양 특례시.
7: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산했던 도로 위로 빗문 고인 길을 따라서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심 행사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종묘대지 어가 행렬 행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행렬이 이어지는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 사이 교통 통제 구간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3거리를 시작으로 세종대로 4거리 종로를 거쳐 종묘까지 이어지는데요. 종로 방향으로 두 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쪽, 세종대로, 종로 쪽, 종묘 쪽 가시는 분들은 빗길에 도심 행사가 있는 만큼 참고해 두셔야겠습니다. 분당소로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 부근 1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서 있고요. 안 그래도 탄천 나들목부터 탄천 일교까지는 차량 이동량도 많아지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의 정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밀리고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밀립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가 한결 수월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그리고 여의도권 일부 구간에서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어린이날까지는 이틀, 어버이날까지는 닷새가 남은 휴일 아침인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2026년의 5월의 연휴이길 바라며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뉴스의 뮤직은 최신 가요로 함께합니다. 첫 곡 띄워드릴게요.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YTN 라디오 10시 뉴스의 뮤직,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대 7시, 8시, 9시 뉴스의 뮤직은 70, 80, 90, 2000년대 초반의 가요와 팝 만나봤다면요. 10시 때와 11시 때는 최신 가요와 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이 노래 들었는데 참 좋더라, 또는 몇 달 전 들었는데 아, 그 노래 좀 다시 듣고 싶다, 이렇게 떠오르는 음악들 있으시다면 신청곡으로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신청곡 전해드리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를 쓰시면서 YTN 라디오 10시 뉴스의 뮤직으로 긴 사연 보내주신 우리 5653번님, 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으로 좋은 데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16개월 된 손자 선물도 사고 즐거웠는데 글쎄요, 제가 어버이날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손자 이준이 동생이 생겼다네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맙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어버이날 선물로 와, 손자 이준이의 동생이 생겼다니 진짜 기쁘실 것 같아요. 사실 내 자식도 예쁘지만 손주, 손녀 이렇게 내리사랑으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자식은 잘 키워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예쁘긴 한데 마음이 좀 고달프고 힘들 때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조카는 그냥 마냥 예뻐할 수 있는 것처럼 손주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기쁘실까요? 무사히 임신 기간 동안 태아를 잘 품고 출산까지 잘 하셔서 또 가정에 기쁨 주는 아기와 함께 더욱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6195번님도 YTN 라디오의 생일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승승장구 바랍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노래 또 두 곡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노래 화사의 Good Goodbye 준비했고요. 이어서 원슈타인의 Promise까지 띄워드립니다.

화사의 Good Goodbye, 원슈타인의 Promise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엔 부산 북갑 지역구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하는 하정우 후보와 함께 상인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이어서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에 진주로 이동해 제25회 논계제 행사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부산, 울산, 경남 등 권역별로 열리는 공천자 대회에 참석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오늘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 후보 개소식에는 장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대구경북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경쟁한 주호영, 윤재욱 의원 등 당내 의원들이 총출동합니다. 앞서 장 대표는 어제 박현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 승리를 위한 당내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최다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계엄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공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오전 10시 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노래 두 곡 바로 보내드립니다. 손주 생겼다고 기뻐하셨던 우리 5653번님 신청하신 노래예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태연의 엔딩 크레딧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곡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태연의 엔딩 크레딧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인 만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에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혁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고 법은 이미 피해자의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에 오는 5일까지 이틀간 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임직원 5,455명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대전 둔산동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임금 입점업체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와의 관계,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10시 때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11시 뉴스 앤 뮤직도 최신 음악 준비했습니다. 팝 위주로 선곡을 해놨는데 팝과 가요 사실 뭐든 좋습니다. SNS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익숙한 노래들 또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50원의 유료문자 샵 연고사 5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부터는 김영민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는 박효신의 AE, 로꼬 크러쉬의 남아있어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2: FM.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창밖에 비는 제주 산간 지역에 거칠게 내려서 제주 산간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의 봄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내일 낮부터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도심에서는 행사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 정오까지 종묘대제 어가행렬 행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 사이 교통통제와 더불어 있는데요. 광화문 상거리를 시작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종로를 거쳐서 종묘까지 두 개 차로를 사용해서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가시는 분, 세종대로, 종로, 종묘 쪽 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눈에 띄게 차가 늘고 있습니다. 분당수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부 1차로에 고장차 소식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빗길 미끄럼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석 달째 계속되는 중동전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도로의 일터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 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4: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을 기름을 떼면 나머지 성급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3: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5: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콜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걸로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3: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6: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3: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중동 사태 후 벌어진 사재기 현상들은 다 플라스틱 원료 부족 우려가 원인이었습니다.
2: 정부가 석유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대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비닐 부족 우려에 한때 전국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벌어졌고 주사기를 비롯해 의약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활 필수품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정부가 원료 수급 불안은 줄이고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천 감축을 추진합니다. 새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비중을 2030년 70% 수준으로 줄이고 반대로 재활용 비율을 45%까지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겠다는 얘긴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생 원료 의무 사용률을 페트병의 경우 30%로 강화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도 유럽연합 수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생산 단계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8: 일단 업체랑 권고를 하고요.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7: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목표인 2030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사업별 예산이나 제도 개편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9: 환경 영향을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네. 문제는 어떻게, 비용은 언제.
7: 정부는 정교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개별 대책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감량에 국민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올해 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KRX 금시장의 국내 금시세는 1g당 21만

0: 7,240원으로 지난 1월 29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26만 9,810원과 비교하면 2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우하향은 전쟁 발발로 커진 불확실성에 시장이 단순히 안전자산 투자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뉴욕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논란 속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설립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들어 현금 보유액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버크셔는 지난해 말 3,800억 달러였던 단기 국채를 포함해 현금성 자산을 3월 말 기준 3,9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0조 원까지 사상 최대치로 늘렸다는 내용의 실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0: 그렉 에이블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는 막대한 현금을 사용해 주식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에이블 CEO가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린 연례 주주총회 투자자 행사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시점이 3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질주에 힘입어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2위 기록을 썼습니다.
1: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또다시 8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이란 전쟁에도 충격파는 없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173% 넘게 늘어난 319억 달러로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초과 수요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수출은 13개월째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석유 제품 수출액도 늘었습니다. 제품 단가가 오르면서 40% 가까이 증가한 5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물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뒤 올해에는 7,4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는데 이런 흐름대로라면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본 수출액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일본보다 300억 달러 가까이 적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3: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4: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입니다.
3: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슈퍼 호황인데 그 영향으로 올해는 일본 연간 수출을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2: 하지만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5: 예,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존재하는 품목이고 반도체 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
4: 한국무역협회 동향 분석 실장입니다.
5: 어떤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증시부터 수출까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올해가 처음으로 한일 수출이 역전되는 해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 두 번째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서 국내로 원유를 싣고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했는데요.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서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 달러, 약 81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일본 정부 산하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이 민간은행과 협력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협력은행 JBIC는 민간은행과 1차 프로젝트 3개 사업에 대한 협력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0: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인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세 건의 사업별로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에 우선 22억 2,100만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 닷새 동안 모두 1,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삼성전자 노조 역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파업을 이어가는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오는 5일까지 이틀 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절부터 이어지는 연휴를 활용해서 조합원들이 내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닷새 동안 생산에 차질을 준다는 계획인데요. 노조는 이 기간 별도 집회나 단체 행동 없이 쉬면서 닷새 동안의 파업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4,000명 가운데 2,800여 명, 전체 임직원 5,400명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대체 인력 투입과 근무 일정 조정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닷새 동안 일부 공정 중단으로 모두 1,5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 규모 경력금 지급과 평균 14%의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의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요구안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은 모두 결렬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사측도 물러설 수 없다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 국내 제약바이오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도 이번 달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달 22일부터 18일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 임직원 12만 8천 명 가운데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인데요.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 직원들의 가입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이번 달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불가피할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반도체 자체가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품목으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란 전쟁 속에서도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수출은 매달 800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주역은 역시 반도체 수출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37%에 달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올해 처음으로 일본의 전체 수출 기록을 초월할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코스피가 6,000에서 6,500으로 치솟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상승분의 60% 이상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18일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수출과 코스피 고공행진 모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당장 삼성전자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도 노동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노조가 조합비를 5만 원가량 올려 파업기간 스태프들에게 3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사업 부문 중심의 노조 운영을 두고도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의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 1,000명에 달하는 탈퇴 신청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1: 지난달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10대 그룹 중 SK그룹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총합은 3,832조 6,471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517조 4,573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SK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합산은 1,139조 7,587억 원으로 지난해 말 601조 122억 원 대비 89.6% 급증했습니다. SK그룹 시총 증가액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SK하이닉스의 몫이 큽니다.
0: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필리핀 마약총

0: 즉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1: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경기 안성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쯤 안성 봉산동 한 도로에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8: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묘돼지 어가 행렬이 출발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이동 중이고요. 앞으로 종로 1가와 2가 3가를 지나 종묘 입구 쪽으로 진행방향 두 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을 하기 때문에 이 주변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동군산에서 동서천까지 이미 길게 정체가 되고요.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11km 구간 밀립니다. 거기에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정체가 50km가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도 쉽지가 않은데요. 김천분기점 부근 회덕분기점에서 신탄진, 주감휴게소에서 남청주, 옥산을 통과해서 옥산분기점 기념하면서 독립기념관, 안성분기점,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국외에서 반포까지 상행선 정체가 시간이 다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지 1순환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이고요. 송파에서 서안항까지 의정부에서 판교 쪽으로 막히고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일산 들어가는 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시흥에서 송내, 일산 쪽 들어가는 길 김포에서 자유로 남양주에서 강일까지도 속도 내려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일 일요일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늦은 오후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황금 연휴로 불리는 기간의 중간쯤 왔습니다. 금요일 노동절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리고 내일 혹시 휴가를 내신 분들은 화요일까지 쭉 쉬어가는 기분 좋은 괜히 좀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는데 저희 YTN 라디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래 첫 곡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곡 크레이시 에이브럼스 스테이 함께 할게요.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11시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연휴 기간이 시간이 유독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일요일, 그리고 그 일요일도 어느덧 오후에 접어드는 시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알차게 채워보시죠. 11시도 지난 10시 오전 시간대에 이어서 팝, 가요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보내실 때는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라이브 채팅창 하단에 있습니다. 이 기능 통해서 다른 청취자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수도 있고요. 저희에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고 다양한 잡담 나누실 수 있습니다. 채팅은 무료입니다. P742729번님 인사해 주셨네요. 김영민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내일 혹시 연차 쓰신 분들은 아직도 화요일까지 쭉 쉬시죠? 라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T742729번님은 내일 연차 휴가라고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일단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출근을 한 거라서 쭉 쉬는 그런 황금 연휴를 보내지는 못하고 내일도 사실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쭉 쉬시는 분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쭉 쉬면 진짜 끝도 없이 늘어지는 굉장히 게으른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오늘 이렇게 회사에서 저를 불러주심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0945번으로 어떤 연휴 보내고 계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아, 내일 출근해야 돼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는 문자도 좋고요. 아, 저는 아직 한참 쉴 일이 남았습니다. 출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문자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곡 그냥 하나만 딱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채팅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노래 세 곡 띄워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잭 그레이가 부른 아달린 먼저 들려드리고요. 자바 자이브의 I love coffee, I love tea 그리고 이어서 벤플렛의 비엔나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잭 그레이의 Deadline 그리고 I Love Coffee, I Love Tea 자바자이브의 곡이었죠. 밴플렛의 비엔나까지 세 곡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이란이 미국에 수정 제시한 협상안은 단순한 휴전 연장이 아닌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이루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9개 항으로 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14개 항의 수정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제안서에서 2개월간의 휴전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 대신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이란이 보낸 14개 항의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그리고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강원 동해시 대진해수욕장 인근에서 19세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동승자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 한 명과 A씨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만취 상태였고 A씨는 부모님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충남 서산 삼길포항 선착장에서 70대 여성과 50대 아들이 4m 높이 방파제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함께 추락한 아들도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를 부축하던 아들도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11시 38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노래 듣기 전에 하나 안내해드릴게요. 그거 아세요? 저희 YTN 라디오가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18살이 됐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지난 4월 30일이 개국 18주년이었는데요. 생일이면 뭐 해야 돼?

되죠? 그렇죠. 생일 파티 해야 되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개국 18주년 생일 파티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 개국 18주년을 맞아서 작게나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딱 오늘까지 생일 파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응원과 애정이 담긴 댓글 써주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일단 YTN 라디오 유튜브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게시물 창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이벤트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창에 YTN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감없이 담아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응모 완료입니다. 저희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애정 가득 담긴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들어오셨는데, 아직 구독이 안돼 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는 센스 발휘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앞으로 70, 80살이 될 때까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두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신청곡 들어와 있네요. FP74272구모님 신청해주신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먼저 듣고요. 마마스건의 Say You'll Be Mine까지 두곡 듣겠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마마스건의 Say You'll Be Mine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필리핀 마약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총책 박광렬을 집중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마약 공급 단서를 확보하고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 최 씨의 태국 거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진해서 전역을 택한 숙련 조종사는 모두 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투기 조종사가 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송기는 148명, 헬리콥터 18명 등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70%에 가까운 622명이 대한항공에 16.4%인 147명은 아시아나항공으로 나머지 11.5%인 103명은 저가항공에 재취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유튜브에 저희 개국 18주년 축하 메시지 보내달라는 안내하면서 YTN 라디오가 70, 80살 될 때까지 사랑해달라고 했더니 채팅에 YTN 80세면 저 하늘나라

0: 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끼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첫 일요일을 봄비가 반겨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도심 곳곳으로 차도 늘고 있고요. 돌발 구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통일로는 연신내역에서 박석고개 가는 길 3차로에 사고가 나서 3차로 차단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은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사이 2차로 쪽에 또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산 들어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좀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에서 구리 나가는 길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천분기점, 그리고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안성분기점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속도 줄입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유계소까지 밀리고요. 청주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진출로 부근으로 주춤거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미국은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주는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며 압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중동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요?
3: 네, 2차 종전 협상이 시작도 못한 채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난 47년간 저지른 일에 비하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그 계획은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앞선 이란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히는 한편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3: 네, 현지 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개 항의 미국 종전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이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 메커니즘이란 통행료 징수 등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의 수정안은 단순한 휴전이 아닌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이루는 데 방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전히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협을 지나는 선박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경고한 내용입니다.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대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에 적용됩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현금은 물론 디지털 자산과 현물 거래까지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 3곳과 선박 관련 회사에 대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란과 대리 세력의 군사 자금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이자 이란을 옥죄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이에 반발하며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1: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 상승 등으로 미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죠.
3: 네, 협상 교착으로 이란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가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민의 불만이 커지는데 유가를 낮추기 위한 백악관의 대응 수단은 점점 제한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탓에 창립 34년 만에 폐업에 이른 것도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이란은 산유량을 선제적으로 줄이며 원유 저장고 포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현재와 같은 비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순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두 번째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 국내로 원유를 싣고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향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등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0: 라고 밝혔습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세이드 아바스 아르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가 이란 측이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을 포함한 다수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임을 언급하면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석유 업체들은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2: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데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질유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동력화,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3: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2: 트럼프 대통령이
3: 증명합니다. 주
2: 해상
3: 베네수엘라
2: 장기
3: 미국
2: 봉쇄에
3: 회사
2: 대한 대비를
3: 대립니다.
2: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 동맹국에 긴급 조항을 적용해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등에 대해 무기를 수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는 40억 달러, 5조 9천억 원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란과의 전쟁 기간 사용이 급증하면서 재고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 군대는 쿠바를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동에 투입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거론하며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겨냥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쿠바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적 공격 위협을 위험

0: 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아무리 강력한 침략자라도 쿠바에서 항복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미국의 조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국내 우리 시민들의 일상도 달라진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2: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농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에 쓰이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
3: 네, 남청주 농협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면세유 가격 얼마나 오른 겁니까?
3: 네, 이곳은 면세유를 파는 주유소입니다. 농번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면세유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 주유소를 방문하는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곳 주유소의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54원, 등유는 1,443원인데요. 주유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란 전쟁 발발 직후 면세 경유와 등유 가격이 평균 1,100원대인 점과 비교하면 30%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논밭을 갈고 모를 심고 각종 농작업을 하려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계속 써야 한다는 점인데요. 기름을 안 쓸 수는 없는데 한 번 넣을 때마다 부담이 커지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1,550원? 그 정도에 지금 넣는 것 같아요.
2: 네,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라 농가 전체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더 걱정하는 건 면세유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기계 운행 비용은 물론 비닐과 비료, 농약 같은 농자재 가격도 이미 훌쩍 올랐고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농가에서는 올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가나 시설 하우스처럼 난방용 등유를 쓰는 농가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농민들은 생산비가 오른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경우 농가 경영 부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청주 농협 주유소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2: 전국 휘발유 가격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0.26원 오른 2010.6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0.29원 오른 2049.01원으로 2050원 턱 밑까지 다가갔습니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0.14원 오른 2,004.68원, 서울 경유값은 2,035.69원을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도로 위 일터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5: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 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6: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을 기름을 떼면 나머지 성급이나 뭐 이런 거 하면
7: 대형 화물차 기사입니다.
5: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8: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콜도 없고 사람들 마음이
7: 위축이 되니까. 배달 라이더입니다.
8: 이런 것들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5: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9: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7: 이건 택배 기사입니다.
9: 해야 될 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5: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

0: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산업 현장 곳곳에선 플라스틱류 포장재 수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부족의 현실화하면서 식품과 농업, 자영업까지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비닐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업계입니다.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포장재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3: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1: 식품업계 관계자입니다.
3: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라면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장재 재고가 5월 중순 정도까지로 예상되면서 원료와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장재 수급 불안은 농업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4: 이 봄철 대규모 꽃을 출하한 뒤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곳들을 메꿔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비닐 필름과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 운영의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겨울을 지나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공급이 막히면서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5: 옛날에 쓰다 버린 거 주워서 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6: 화훼업회 회장입니다.
2: 배달 용기와 비닐 사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7: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6: 도시락 가게 사장입니다.
7: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2: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노선으로 대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원료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기업과 농가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추가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앱댄.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내리는데요. 오후에는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내일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와서 더위는 꺾였습니다. 현재 서울 13.5도, 부산 14.8도, 전주 1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각각 한 건의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가시거리도 짧은 상태라서 차간거리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수리티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피발령 터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가는 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양화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여의도 쪽에서 서행 중인데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앤트로. 안녕하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앤트로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아, 오늘 다소 흐리고 비가 오는 우중충한 주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나고 때로는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와 성인가요로 흐린 날씨도 같이 타파해 보시죠.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정보 이용료 부과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앱 하단의 라이브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세요. 벌써 많은 분들께서 채팅으로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고 계신데요. 함께 해보시죠. 12시 뉴스앤트롯에도 좋은 곡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첫 곡 허찬미의 토요일 밤에 먼저 듣겠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허참이의 토요일 밤에, 아 오늘은 일요일인데 토요일 밤에 듣고 오셨습니다. 연휴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 5월 1일 노동절부터 내일 만약 연차를 쓰셨으면 오는 5일 어린이날까지 쭉 쉬어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때 해외를 찾는 여행객도 평소보다 훨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기사를 보니까 공항이 정말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해외뿐이겠습니까? 국내에서도 나들이 가려는 분들, 간만에 짬이 나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는 분들이 많아서 고속도로 정체도 있었고, 유원지나 도심의 행사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노동절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한 고속도로의 이동 차량이 600만 대를 넘었다고 하고요. 이때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 9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됐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 이동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막힌 거 아닌가요? 거의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도 이번 연휴에 어디를 좀 가볼까 했어요. 좀 거창한 여행 같은 걸 좀 가볼까 하고 금요일에 가야 되니까 이제 목요일에 휴대전화를 집어든 거죠. 근데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뭐 예약을 해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딜 가려고 해도 차표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근처에 가서 자고 올까 하더라도 묵을 만한 숙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난 노동절에 멀지 않은 곳, 여기 서울과 인천 요 인근에 그냥 콧바람을 쐰 정도이기는 했는데,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식당인데, 거기 간만에 이제 식사하러 가자 하고 갔다가 한 시간을 웨이팅을 했습니다. 제 앞에 이제 20팀이 연휴를 맞아서 식사를 하러 오셨었는데, 아, 이게 어디 하나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MBTI P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금 연휴가 P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구나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저는 미리 예약을 해두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막상 닥쳐서 어디 가려고 하면 늘 갈만한 데가 없는데, 아마 부지런한 J분들은 더 알차게 연휴를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저처럼 아유 막상 어디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알차게 여행을 즐기시면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공유해 주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죠.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더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김양과 린, 마이진, 별사랑, 전유진이 부른 멋진 인생, 이어서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두 곡 함께 하시죠.

멋진 인생 김양, 린, 마이진, 별사랑 전유진이 부른 곡이었고요. 이어서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해 12월 임명 이후 4개월 당정청을 잇는 소통의 가교로 국정현안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 왔다면서 이제는 더 담대한 길에 서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 글을 공유한 뒤 언제나 함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6선 조 의원을 비롯해 5선인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히며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오는 13일 의원 현장 투표 80%를 통해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거라면서 특검과 불공정의 나라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인지를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공소 취소 특검에 반대 의견을 이미 낸 것으로 안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 지도자들 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죄가 공소 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5천만 국민이 절대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전문 지상파 채널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처음 문자 보내주신 새싹 가족분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9669번님,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붙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에 놀러와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내려가는 택시 아닌데 이 친구가 제 친구여서 너무 행복하네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YTN 라디오의 새싹분이셔서 아직 이제 그 이 시간대가 어떤 곡을 들려드리는지 이 부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12시와 1시는 저희가 트로트 들려드리고 있는 시간이라서 저희가 악뮤의 소문난 낙원 보내주셨는데 이 신청곡은 잠시 뒤 2시 뉴스앤뮤직에 저희가 오프닝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도 저희 YTN 라디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제 친구여서 너무 행복하네요. 아, 이런 말을 저도 제 친구

친구에게서부터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 앞으로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051번님 문자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어머님 팔순 기념으로 고향 다녀왔습니다. 축하해주세요. 98세 외할머니도 참석해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 의미 있고, 경사인 곳에 참석을 하셨네요. 제가 멀리서나마 너무나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1051번님 신청곡도 보내주셨거든요. 나훈아의 홍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바로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1051번님이 신청해 주신 나훈아의 홍시 이어서 은가은의 회상까지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나훈아의 홍시 그리고 은가은의 회상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듯했던 서학개미의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달 미증시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8%포인트 높였습니다. 연구원은 미 이란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에 제시한 1.9%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성장률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을 꼽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센트로 끝곡으로 강민주의 내 사랑 연가,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1시 뉴스센트로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트로트와 성인가요? 또 들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New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데요. 오후까지는 곳곳에서 빗줄기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어서 제법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13.5도, 대구 13.3도, 전주 1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이어도 연휴라서 고속도로 위로는 긴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빗길이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경기광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경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4km 정도 밀립니다. 부산방향은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천안 호도휴게소 구간 정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수 3패 부근에서 서종 구간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방향은 가평휴게소에서 화도까지 26km가량 정체입니다. 약 20분 전 마포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5차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통한 지방권력 재편을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기감 속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국정안정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이번 선거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4: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2: 정성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4: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습니다.
3: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보수 결집과 중도층 표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5: 이재명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호남권,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까지 포함해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SNS 정쟁을 멈추고
2: 문근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6: 리더십과 민생 비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7: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지방
2: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입니다.
7: 좀 더 나은 그 경제나 산업 정책을 펼치는 데 적임자라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집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이른바 여야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대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2: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을 신청한 것을 놓고 강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정 전 부의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면서 정 전 부의장 공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재선 조은희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윤 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셀프 죄지우기 특검에 맞서 싸워진다며 공관위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을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혀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공천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개혁신당 조홍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회화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해 12월 임명 이후 4개월 당정청을 잇는 소통의 가교로 국정현안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왔다면서 이제는 더 담대한 길에 서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6선 조 의원을 비롯해 5선인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히며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오는 13일 의원 현장 투표 80%를 통해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8: 이른바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최 씨의 영장심사가 곧 열리는 거죠?
9: 네, 수원지방법원은 잠시 뒤 오후 3시 반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수원 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최 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법원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광렬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광렬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최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에 나서 지난달 10일 불법 체류 혐의로 최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최 씨가 소지했던 전자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최 씨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8: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강원 동해시 대진해수욕장 인근에서 19세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동승자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 한 명과 A씨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만취 상태였고 A씨는 부모님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충남 서산 삼길포항 선착장에서 70대 여성과 50대 아들이 4m 높이 방파제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함께 추락한 아들도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를 부축하던 아들이 함께 추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전북 완주로 놀러간 일가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주택 황토방에서 30대 A씨 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당초 의식이 희미했던 A씨는 현재 회복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완주 지인의 집에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사흘째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비상전력을 공급해 어제 급수시설 복구를 마쳤고 전 세대 전력 복구는 모레 저녁쯤 마무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인구 1000만 시대, 고령 운전자 역시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지난 2024년의 마지막 날,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과일 가게 가판대를 휩쓸고 멈춰섰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 치매 진단 받고도 운전한 거 인정하십니까?
10: 지난 1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선 70대 택시기사가 보행자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12: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10: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4만 5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843명으로 1년 사이 10% 넘게 급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늘수록 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살 이상 면허 소지자 560만 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고령 인구는 불과 2.5%인 14만 명에 그쳤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이동권 보장 없인 치료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지역 내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입니다. 해서 어떤 택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 등을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10: 이와 함께 야간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교통이 편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페달 오조작을 막는 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해 사고 위험을 직접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8: 변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의 근무거리를 훔친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변사 현장에서 숨진 남성이 착용한 2천만 원 상당의 근무거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거리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가 인천 남동구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한 2천만 원 상당의 근무거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인 시신경 척수염 환자 90%는 재발을 경험하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시력을 잃거나 몸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재발률을 개선한 3차 치료제가 있지만 약값이 수억 원에 달하고 수차례 재발한 뒤에야 건보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시신경 척수염 환우회 회원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발 가능성을 크게 줄인 치료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15: 약제 기준 완화하라! 완화하라! 완화하라!
14: 중추신경계, 특히 시신경과 척수에 손상을 일으키는 시신경 척수염은 30, 40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오히려 신경계를 공격하는 희귀질환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지연돼 신경 손상이 쌓이면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마비돼 영영 회복할 수 없습니다.
16: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또 재발하게 되면 장애가 점점 누적이 되거든요.
14: 첫 발병 때 1차 치료제를 투약한 환자의 63%가 재발에 시달리고 있고 2차 치료제까지 쓴 이후에도 재발률은 19%나 됩니다.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사례 역시 각각 38%, 13%로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재발률이 0%인 3차 치료제가 있지만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1차와 2차 치료제가 모두 실패하고 이후 1년에 두 차례 이상 재발이 나타나야 합니다. 3차 치료제에 다가가기 위해선 사실상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초기부터 효과 좋은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과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17: 이 약을 쓰기 위해서 재발을 하고 장애를 감수를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고 재발을 해서 이 약을 써야 되느냐. 이거는 정부가 장애를 양성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4: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기준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심평원은 경제성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800명 정도인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재발 두려움에 떨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지난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오는 5일까지 이틀간 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측은 대체 인력 투입과 근무 일정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닷새 동안 일부 공정 중단으로 모두 1,5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10대 그룹 중 SK그룹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큰 거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총합은 3,832조 6,471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517조 4,573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큰 그룹은 SK그룹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0: 복귀하는 듯했던 성악개미의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성악개미는 지난달 미 증시에서 4억 6,9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으로 매도 규모도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1: 고양 특례시.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8: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9: 답 나왔네.
10: 가자!
8: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8: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3: YTN
12: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제주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은 물결도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청주와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을 시작으로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에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척재가 열리고 있는데요. 6월 중순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잠수교 북단부터 남단 달빛광장까지 행사가 열립니다.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요. 행사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지만 도로는 밤 11시까지 이용 어렵겠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4km 정도 정체입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막히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구간 10km 정도 밀립니다. 마포에서 난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5차로입니다. 주변 많이 혼잡하고요.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2시에 이어 1시에도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뉴스 트롯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12시 때 너무 재밌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방송했었는데요. 1시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스마트폰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앱 하단 라이브 채팅 기능 통해서 저희와 수다 떠시죠. 1시 뉴스앤트롯도 좋은 곡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은 기분 좋게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까요? 또 저희 애청자분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S010109번님,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들려드릴게요.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이 시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지난 12시 뉴스앤트롯 때는 이 내용을 안내를 못 드려서 지금 꼭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YTN 라디오가 개국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지난 4월 30일 날이 저희 생일이었습니다. 개국 18주년이었는데요. 비록 제가 YTN 라디오에 이 18년을 모두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도 2021년부터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횟수로 21, 2, 3, 4, 5, 6, 6년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고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제 항상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좋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좋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더더욱 좋습니다. 앞으로도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개국 18주년을 맞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커피 쿠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이벤트 모르고 계신 분들, 이 이벤트 참여가 오늘까지입니다. 꼭! 오늘까지 여러분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 쉬워요. 지금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YTN 라디오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신 뒤에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눌러서 저희 그 이벤트 탭으로 한번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게시물 눌러주세요. 동영상 쇼츠 이런 거 말고 게시물 누르면 3일 전에 YTN 라디오에서 올린 개국 18주년 이벤트 글이 있습니다. 이 개국 18주년 축하 멘트 적어주시면 커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시글 댓글로 여러분 저희 YTN 라디오에 대한 애정 듬뿍 담은 댓글 써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2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글이 들어와 있나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늘 틀어놓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더 감사한데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러닝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듣는다는 분들, 일상 속에서 언제나 듣는다는 분들, 이런 글 보면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취자의 하루하루와 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강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청해주시는 분들은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 고생한다고 응원해주는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 한명한 명을 다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방송할 맛이 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가 더 힘나게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문자 그리고 댓글 기다리면서 노래 세곡더 듣고 올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강문경의 팔자, 차지연의 갈무리, 김준호와 손태진이 부른 나야나 세 곡입니다.

강문경의 팔자, 차지연의 갈무리, 김준호와 손태진이 부른 나야나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회사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후 채용이 줄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 업무용 챗봇, 생성형 AI 등 AI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라고 답변한 직장인은 477명으로 전체의 47.1%에 달했습니다. 또 AI 도입 이후 채용이 줄었는지 묻자 전체의 과반인 524명, 52.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필리핀 마약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마약 공급 단서를 확보하고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 최 씨의 태국 거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지난 10일 태국에서 최 씨를 긴급 체포했고 대사관 등과 협업해 최 씨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청해드릴게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조영남의 모란동백입니다.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설운도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이어서 모란동백 조영남의 곡이었죠.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규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모집 규모는 2만 5천 명입니다. 청년 내일저축 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10만 원을 저축한 뒤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금리 수준의 적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단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근로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며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대원 65명을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 지역 내에서도 곳에 따라 비가 그친 곳도 아직 내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도 오후에는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 밤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제주는 특히 더 강합니다. 초속 20m의 강풍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산본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원과 충청 지역은 아직 혼잡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정체인데 이후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2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용산과 성수, 강남에서 천천히 지납니다.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란이 14개 강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미국은 감축 규모가 5천 명보다 훨씬 클 거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중동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김희준 기자, 이란이 14개 강의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데요. 미국 측 반응까지 전해주시죠.
3: 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역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도 포함됐는데 통행료 징수 같은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여전히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제안을 곧 검토하겠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 연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 규모 5천 명이 넘을 거라고 말했군요.
3: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동 미군을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밝힌 규모보다 더 크게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약 5천 명의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초로 제시한 감축 규모 5천 명은 독일 주둔 미군 3만 6천 명의 약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철수가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부대가 철수할 대상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도 미군 감축을 경고하면서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국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요?
3: 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현지 시간 1일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내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에 적용됩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현금은 물론 디지털 자산과 현물 거래까지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 3곳과 선박 관련 회사에 대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이자 이란을 더욱 옥죄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1: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 상승 등으로 미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죠.
3: 협상 교착으로 이란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유가를 낮추기 위한 백악관의 대응 수단은 제한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창립 34년 만에 폐업에 이른 것도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이란은 산유량을 선제적으로 줄이며 원유 저장고 포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두 번째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 국내로 원유를 싣고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향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등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과 전쟁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데다 미 정부가 쿠바의 이란과 연계 가능성을 흘리면서 나온 발언이라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쿠바의 붕괴를 거론한 데 이어 3월에는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5: 쿠바를 장악하는 거죠. 해방시키든 점령을 하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말입니다. 쿠바는 지금 매우 나약해진 나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더 직설적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을 돌아오는 길에 쿠바 앞바다에 세우기

0: 만하면 쿠바는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쿠바 정부가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위협이라는 겁니까? 뭐가 미국을 위협하는 특별한 거라는 겁니까? 쿠바가 평화로운 국가인데 뭐가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겁니까? 쿠바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잇따른 제재는 비군사적 옥죄기의 강도 높이기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2: 전국 휘발유 가격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0.26원 오른 2010.6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0.29원 오른 2049.01원으로 2050원 턱 밑까지 다가갔습니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0.14원 오른 2004.68원, 서울 경유값은 2035.6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농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에 쓰이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호 기자.
3: 네, 남청주 농협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면세유 가격 얼마나 오른 겁니까?
3: 네, 이곳은 면세유를 파는 주유소입니다. 농번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면세유 사용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 주유소를 방문하는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곳 주유소의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54원, 등유는 1,443원인데요. 주유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란 전쟁 발발 직후 면세 경유와 등유 가격이 평균 1,100원대인 점과 비교하면 30%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논밭을 갈고 모를 심고 각종 농작업을 하려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계속 써야 한다는 점인데요. 기름은 안 쓸 수는 없는데 한 번 넣을 때마다 부담이 커지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1,550원? 그 정도에 지금 넣는 것 같아요.
2: 네, 그런데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라 농가 전체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더 걱정하는 건 면세유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기계 운행 비용은 물론 비닐과 비료, 농약 같은 농자재의 가격도 이미 훌쩍 올랐고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농가에서는 올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가나 시설 하우스처럼 난방용 등유를 쓰는 농가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농민들은 생산비가 오른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경우 농가 경영 부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청주 농협 주유소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2: 산업 현장 곳곳은 플라스틱류 포장재 수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식품과 농업, 자영업까지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비닐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업계입니다.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포장재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6: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2: 식품업계 관계자입니다.
6: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라면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장재 재고가 5월 중순 정도까지로 예상되면서 원료와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장재 수급 불안은 농업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7: 이 봄철 대규모 꽃을 출하한 뒤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꽃들을 메꿔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 비닐 필름과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 운영에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겨울을 지나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공급이 막히면서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8: 옛날에 쓰다 버린 거 주워서 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5: 배달 용기와 비닐 사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9: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사장입니다. 없다 보니까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5: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노선으로 대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원료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기업과 농가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추가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0: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3: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4: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팸
2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봄비 소식이 잦죠. 기온은 살짝 내려갔지만 그래도 비가 대기의 건조함과 대기 먼지를 씻어주면서 공기질 깨끗해졌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지역에 최대 3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1에서 3cm의 눈 소식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리티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산본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언양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혼잡합니다.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유계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양향에서 인제터널 구간, 인제에서 상남 3터널 구간, 동홍천에서 북방 1터널까지 10km 넘게 밀리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23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도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11시, 12시, 1시에 이어서 2시에도 찾아뵙게 됐는데요. 2시, 3시에는 주로 가요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곡표 열심히 뿌려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곡뿐 아니라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라이브 채팅 하단에 기능 있죠. 채팅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은 무료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할게요. 첫 곡은 지난 뉴스 앤 트롯 시간에 966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준비해 왔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노래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악동뮤지션 악뮤가 부른 소문의 낙원 들려드릴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는 그냥 좋은 곡이다 하고 불렀는데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덧입혀서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니까 이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사연과 곁들인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반영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진짜 큰 폭우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비가 오면서 추워졌는데요. 지금 기온이 낮은 지역, 강원 산지 이쪽 지역은 비가 눈이 돼서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근할 때, 오전 시간대는 안개 분사처럼 비가 조금씩 앞에 유리에 떨어져서 내렸었는데, 서울은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남쪽의 제주 산간 쪽으로는 한 5, 60mm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중에 지금이 그래도 거의 가장 따뜻한 시간인데도 지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제가 지금 봤는데, 14도이고요. 수도권 대체로 13도에서 14도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몇주 한낮에 막 27도를 보이면서 초여름 기온이다, 5월 초순의 기온이다, 이런 기사들이 매일매일 쏟아졌었는데, 갑자기 10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니까 참 적응이 안 돼요. 이 환절기를 제가 30몇 해째 보내고 있으면서도 환절기라 함은 정말이지 몸이 적응할 수가 없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따뜻해져서 이미 겨울옷을 옷장 처구석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 꺼내시거나 아니면 얇은 봄 옷을 안에 뭐 내복 그 위에 티, 그 위에 가디건, 그 위에 재킷 이런 식으로 여러 겹 겹쳐서 입으시면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원래 이 환절기가 한겨울 이럴 때보다 더 체온 유지에 신경을 못 쓰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체온 유지를 잘 못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외출하시기 전에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노래 세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 준비된 곡은 아이브가 부르는 블랙홀,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의 Who is she? 그리고 베이비 돈 크라이의 비터스위트까지 세곡 띄워드릴게요.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브의 블랙홀,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의 Who is she? 베이비 돈 크라이의 비터스윗까지 세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로학원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3만 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 감소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정시 선발 비율도 38%에서 36.2%로 1.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만 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 증가했습니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정원 확대에 따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충남 서산 삼길포항 선착장에서 70대 여성과 50대 아들이 4m 높이 방파제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함께 추락한 아들도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를 부축하던 아들도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 35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래 3곡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엔하이픈이 부른 폴라로이드 러브, 플레이브의 펌프 업 더 볼륨, 그리고 아홉의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싫어해 3곡입니다. 에이.

네, 여기는 플레이디오 스페셜 DJ 발디 영재입니다. 다음 곡은요, 요즘 테라에서 가장 핫한 아스테르메 외계인들이죠. 플레이브가 부릅니다. 펌펌 더 볼륨.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신 곡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플레이브의 펌프 업 더 볼륨, 아홉의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싫어해, 이렇게 세 곡이었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리그 8호 도움을 기록하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도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 속에 소속팀 LAFC는 패배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습니다. LAFC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스냅드래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미국 프로축구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동점골에 힘입어 샌디에이고 FC를 상대로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의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남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매체는 황인범 선수가 남은 시즌 3경기에 나설 수 없다며 월드컵 참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지난 3월 중순 오른쪽 발목을 다쳤고 이후 재활에 전념하면서 3월 A매치에도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미드필드의 핵심 역할을 해온 황인범 선수가 이탈할 경우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에게 대형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끝곡으로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자우림 김유나가 부른 봄날은 간다,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렇게 두 곡 준비했는데요. 앞선 곡,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 신청곡입니다. 7614 새싹가족분께서 보내주신 곡입니다. 김유나, 유지태 배우의 아름다운 서정적 연기가 돋보인 그런 영화의 봄날의 끝자락에서 이 곡을 듣고 싶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3시 뉴스 앤 뮤직에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0: 좌우로 한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다만 밤늦게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겠고 내일까지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최대 30mm가량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1에서 3cm의 눈 소식도 있고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 갑자기 사고 소식이 늘었습니다. 교통량이 많다 보니 사고 처리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긴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영동 1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증약터널에서 대전 구간, 신탄진 휴게소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또 청주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총 43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양양에서 인제를 지나서 상남 3터널까지 20km가량 막혀 있습니다. 설악에서 화도 구간은 16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정체고 당진에서 서해대교 구간도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2: 오늘 폼 미쳤다
13: 미쳤다
1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5: 미쳤다 우와 우와
1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7: 살아있는
1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통한 지방 권력 재편을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기감 속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구 기자입니다.
19: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국정 안정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이번 선거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20: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습니다.
19: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보수 결집과 중도층 표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21: 이재명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1: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9: 지난

0: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호남권,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까지 포함해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SNS 정쟁을 멈추고
2: 민주당
1: 먼저 무너진 당내 리더십과 민생 비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3: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지방 지역을 보살피고 좀 더 나은 그 경제나 산업 정책을 펼치는 데 적임자라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집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이른바 여야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서화를 건 대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4: 여야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영남권 공략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여야 지도부가 휴일인 오늘도 일제히 영남 지역을 방문하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경북 포항에 이어서 오늘도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함께 구포시장을 찾아서 지지세 확산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 대표는 이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진주에서 열리는 논계제 행사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제 부산에 이어서 잠시 뒤 대구에서 열리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역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어제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서 선거 승리를 위한 단결을 호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서도 국민과 당원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4: 네, 또 각종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더 가열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죠.
5: 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특검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수 야권은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검은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조홍천 경기지사 후보도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된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주는 거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죄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비추려는 거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근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미국과 이란은 2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4: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항에 새로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긴 어려울 거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6: 이란의 종전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7: 이란의 새로운 14개 안과 관련해서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6: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7: 군사 공격 재개 가능성은 이란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면요. 지금은 지켜봐야죠.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및 대통령입니다.
6: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4: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제시한 2차 제안 내용이 공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고유가로 미국 항공업계에선 처음으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1차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이란이 미국에 전달한 최신 협상안 내용이 공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 중단을 보장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해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을 인정하지 않고 미사일 프로그램도 포함하는 일괄 타결을 선호하고 있어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7: 군사력이 남은 게 없는 이란은 협상을 원하지만 전 원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8: 고유가의 저비용 항공사의 시초였던 스피릿 항공이 미국 항공업계 최초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이란 전쟁 이후 두 배 가까이 치솟은 항공유 가격에 타격을 입고 미국 연방정부와 구제금융을 협의했지만 무산된 탓입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 백악관이 전략 비축유를 배출하고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도 중단했지만 대응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가 거론됐지만 업계의 반발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로 실행은 어려울 전망. 이란도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막혀 원유 저장고가 차오르자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해 힘들기는 마찬가지.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란이 국제 제재에 버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며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스피릿 항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구제 금융 지원 검토 배경에는 하워드 러터닉 상무부 장관의 노력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스피릿 항공의 데이브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러터닉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면 운항 중단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두 번째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 국내로 원유를 싣고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 우리 선박과 선원

0: 원유의 안전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 100여 곳을 파괴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시설 약 70 곳과 기반시설 약 50곳의 목표물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이스라엘 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행하고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지난 두 달간에 걸쳐 이뤄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지금까지 2,600명 이상이 숨지고 10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3: 고양 특례시
4: 교통안전 1분 턱.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자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조 기간인데요. 내일 동해안 지역은 앞바다에서도 4m에 달하는 파도가 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피해 주시고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이동하기 무난한데요. 고속도로 위 정체가 깁니다. 상행선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처리는 됐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증약터널에서 대전 구간,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구간도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충청권에서 정체입니다.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도휴게소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양향에서 인제터널 구간, 이후 동홍천에서 북방 1터널까지 밀리고요. 설악에서 화도 구간 정체 꾸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 정체 길게 보이고 있습니다. 20km 정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구간 정체 보이는데 가장 밀리는 곳은 인천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 혼잡하고요.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 구간도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낙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여러분의 일상 속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입니다. 오후 3시에도 함께하죠.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프닝에서 기분 좋은 이벤트 안내해 드립니다.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신 뒤 동영상이나 쇼츠, 라이브 이런 탭 아닌 게시물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게시물 탭에 보면 개국 18주년 커피 쿠폰 이벤트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저희의 개국 생일을 축하하는 멘트를 댓글로 이 게시글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20분께 커피 쿠폰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얼마나 들으셨는지, 어떤 방송이 제일 재밌는지, 아니면 격려도 좋고요. 쓴소리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희 18주년을 함께 기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정 가득한 메시지 기다리면서 저희는 3시 뉴스 앤 뮤직 알차게 또 꾸려가 보도록 하죠. 3시 첫 곡은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함께하겠습니다.

널 너무 모르고 헤이즈의 곡이었습니다. 3월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5월 3일 여러분 일요일에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대 닷새를 쉴수 있는 샌드위치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쉬고 싶다 하는 생각에 뭔가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바로 그 마음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조금만 참고 열심히 일상을 살다 보면 5월에 또한번 길게 쉴수 있는 연휴가 다가오죠.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조금만 있으면 한 2주, 3주, 3주 정도만 버티면 다가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4일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25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때까지 다소 거칠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할 때또 일상을 보낼 때 절로 흥이 나시게끔 저희가 신청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YTN 라디오 앱 들어오시면 하단에 채팅 기능 있거든요. 채팅 통해서 무료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노래 세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간추린 뉴스까지 전해드릴게요. 비스트의 쇼크, 그리고 B1A4의 Lonely, B2B의 그리워하다 세 곡입니다.

비스트의 쇼크, 그리고 B1A4의 론리, B2B의 그리워하다까지 노래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신문고를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기술 분쟁 신고가 20건이 접수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지난 2024년 20건, 작년에는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여간 신고 건수가 20건인 점은 신문고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출범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신문고에 기술 분쟁을 신고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이후 각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 납부를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남긴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는 1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지난 2024년 국가가 상속세로 거둔 8.2조 원보다 50% 많습니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상속세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6분이고요. 제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뉴스앤뮤직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클래식화이가 부른 러벌보이, 그리고 라온과 크라잉넛이 함께 불렀습니다. 꺼내보는 세상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콰이어의 러벌보이, 라운과 크라잉넛이 부른 꺼내보는 세상,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내부 불만이 표출하며 최근 탈퇴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이 80%에 달하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불만으로 인해 가전,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이 최근 하루 1,000명 이상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사업 부문별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은 성과급 제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1인당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 정지 기간을 줄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후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장 협박, 통장 묶기 등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금융거래에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노래 두 곡, 김광진의 편지,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5시 뉴스앤뮤직에는 이태원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4시에는 4시 뉴스와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라이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아직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빗방울 떨어지고 있는데요. 곧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전국에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지역은 최대 30mm로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눈 소식도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짚어드립니다. 4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상행선 정체가 무척 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구에서 서울 7시간, 광주에서 서울은 7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대전에서 서울 4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은 5시간 4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운산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구간,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총 30km가량 정체입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구간도 막히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의성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변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0.

0: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며 이를 곧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이 미국의 수정 제시한 협상안은 14개 항으로 단순한 휴전 연장이 아닌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이루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 공천 작업을 서두르면서 이번 선거의 초대 승부처로 떠오른 영남권 공략의 초반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는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인 만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 삼성그룹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대 규모로 2024년 국가가 상속세로 거둔 8.2조 원보다 50%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내놨다고요. 미국 측의 반응까지 전해주시죠.
3: 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이란 방관영 타스님 동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도 포함됐는데요. 통행료 징수 등 이란 측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을 요구하면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종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양측의 접점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제안을 곧 검토하겠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만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연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을 넘을 거라고 말했죠.
3: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동 미군을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5천 명을 독일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감축을 예고한 겁니다. 5천 명은 독일 주둔 미군 3만 6천 명의 7분의 1 수준으로 국방부는 철수가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도 경고하면서 이란전에서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나라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요?
3: 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현지 시간 1일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내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에 적용됩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현금은 물론이고 디지털 자산과 현물 거래까지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 3곳과 선박 관련 회사에 대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란을 옥죄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1: 네, 그리고 인도로 향하는 에너지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다고요?
3: 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LPG 운반선 한 척이 해협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4만 5천 톤의 LPG를 실은 사르부 사크티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오만 만에 진입했습니다. 이 선박은 국영 인도 석유공사 물량을 싣고 인도로 향하는 중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선박이 이란 측 항로를 이용했다는 건데요. 앞서 미 재무부가 이란에 통행료를 내는 선박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실제 대가 지불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LPG 수입의 90%를 이 지역에 의존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난을 겪던 인도는 이번 통과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해협 안에 갇힌 자국 선박 14척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두 번째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 국내로 원유를 싣고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했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세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 100여 곳을 파괴했다고 AFP통신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시설 약 70곳과 기반시설 약 50곳의 목표물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어 맞서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행하고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 서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 군단은 쿠바를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동에 투입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거론하며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쿠바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겔 다사 가겔 쿠바 대통령은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적 공격 위협을 위험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아무리 강력한 침략자라도 쿠바에서 항복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 가까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2: 여야는 이번 연휴 기간 영남권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데 조작 기소 특검 등 현안을 둘러싼 공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영남 전략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죠?
4: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경북 포항에 이어서 오늘도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부산 복합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함께 구포시장을 찾아서 지지세 확산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조금 전부터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내일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주요 광역단체장 지지도가 현재는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경우 박빙의 승부가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틀째 영남권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4: 네, 어제 부산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대구를 방문해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 대표뿐 아니라 명예선대위원장인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수십 명이 총출동해서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 승리를 위한 단결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이번 공천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 네, 각종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죠.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고요?
4: 네, 민주당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에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천준호 원내대표 진보대행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특검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수 야권은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단담회에서 이번 특검은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조홍천 경기지사 후보도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를 제안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도 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걸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인 만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어권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고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1: 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오는 5일까지 이틀간 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측은 대체 인력 투입과 근무 일정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 닷새 동안 일부 공정 중단으로 모두 1,5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내부 불만이 표출되며 최근 탈퇴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이 80%에 달하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에 가전,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이 최근 하루 1,000명 이상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 납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라운 미술관 명예관장, 이버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남긴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는 1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2024년 국가가 상속세로 거둔 8조 2천억 원보다 50% 많습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1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댄.
1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7: 교통안전 1분 턱.
18: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우리 함께 무사고.
3: YTN News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속 20m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고요. 산지는 초속 25m로 더 강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아직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주의 운전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위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천안 방향 연문아들목 신화 3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남논산 하이패스 동봉 1교에서 선논산 나들목 화정 3교까지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운산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대소분기점부터 8km가량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강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 정체 많이 짧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청주에서는 혼잡한데요. 청주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구간에서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5월은요, 가까워지기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마음 전할 일이 많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계부 한숨의 달이다라는 말까지 나오죠. 심지어 각종 경조사와 선물 비용으로 지출이 평소보다 몇 배는 늘다 보니 5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꼽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수록 막연히 아끼는 것보다요, 가계부의 큰 물줄기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당장 나가는 선물비 몇만 원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새나가고 있는 불필요한 보험료나 잘못 설계된 연금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게 가정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출 많은 5월이라고 걱정만 하기보다는요,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우리 집 가계부의 군더더기부터 시원하게 덜어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든든한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실 연초가 되면은 연초여서 돈이 나가고요. 설 명절 때 돈 나가고요. 3월 새학기니까 돈 나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주가 어린이날이라니 지금 제 손 떨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뭐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0: 아직 모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맞아요. 저는 조카가 셋이에요. 3명이나 돼서 한 친구만 사줄 수 없어서 후들후들하긴 합니다만.
0: 아니 요즘은 중고등학생도요. 막 어린이라고 빡빡 우긴다 그러더라고요.
2: 명확하네요.
0: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이것만 있나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조사 지출은 당연히 매달 나가야 하는 뭐라 그럴까요? 변동 지출, 고정 지출의 하나의 항목으로 좀 정해놓고 미리 좀 예금을 모아놓는다면은 갑작스럽게 큰돈 써야 될 때 좀 휘청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겠죠?
2: 그렇습니다.
0: 그럼 이런 거 모아놓는 통장은 어떤 통장이 가장 적합할까요?
2: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CMA 통장으로 많이 모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가 일반 수십주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90일까지는 이자가 없고 91일째부터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CMA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CMA 맞아요. 엄청 추천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 그리고 비정기지출을 사실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적금 이자 별로다라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적금을 좀 4개로 나눈다라던가 여러 개를 소액으로 좀 해놓으면 나만의 보너스처럼 그렇게 좀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적금을 나만의 보너스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CMA 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이런 비정기 지출을 우리가 잘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계획이 다 서 있어야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겠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새나가는 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틀어막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쭉 들으시면서요. 우리 집도 재무상담이 필요하다. 보험 점검을 받아봐야겠다. 지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처럼 열려있는 굿모닝 굿라이프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1998번님, 199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은퇴한 60대입니다. 항상 잘 방송 듣고 있어요.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모두 30대 초반입니다. 10여 년 전 제가 저희 아이들 보험을 들어줬거든요. 그때 당시엔 잘 가입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젠 아이들도 직장에 다니니 물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려주기에 앞서 이게 정말 잘 가입돼 있는 건지 체크를 해보고 싶어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 보내봅니다. 그렇죠. 자녀분들이 직장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 정도 일을 해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들이 다 컸구나.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하렴 하면서 이런 보험 같은 거 물려주고 싶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보험 계약자를 이제 자녀 앞으로 가져가면서 자녀가 이 보험료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데 그에 앞서서 진짜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점검을 해보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일이죠?
2: 네, 맞습니다. 경제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피보험자는 자녀들로 하는데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기까지 내주시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0: 아, 네. 진짜 어릴 때 가입해 주는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성인이 돼서 걸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1: 맞아요. 이제 네 보험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하죠. 우선 사연 주신 청취자님이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냥 물려주기보다는 한번 체크한 후에 자녀분께 물려주셔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보장의 보험이라면 물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불필요한 걸 정리해주면 좋겠죠.
0: 맞아요.
2: 맞습니다. 가입하셨던 10년 전과는 보장 범위가 좀 확연히 다를 수가 있겠고요. 보험금의 크기도 좀 더 키워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보험이라면 물려주시되 그 당시에 보장하지 않던 것들은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0: 그렇군요. 그러면 청취자님이요. 10여 년 전에 아이들 보험을 가입했고 그때는 분명히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없던 특약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선 최근 2, 3년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암주 치료비가 대표적이겠죠. 그전에 없던 표적 항암 치료나 중입자, 양성자 치료 등을 보장하는 특약인데요. 암 진단금에 비해 저렴한 보장 비용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수술비. 그중에서도 N대 수술비 보장이 많이 넓어졌죠. 이전에는 16대 질병 수술비나 32대 수술비 정도였지만 이제는 110가지를 넘어서 보장해줍니다.
0: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종류가 110가지예요?
1: 그렇죠. 네.
0: 그쵸. 엄청 많아졌네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요즘 시대에 맞는 건지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겠어요.
2: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현재 청취자님이 자녀 앞으로 가입해둔 이 보험, 이거는 물려줄만 했을까요?
2: 물려줄만한 특약도 있고 아닌 특약도 있었는데요. 우선 물려줄만한 특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자녀분들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0: 네.
2: 이 안에 실손의료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실손의료비가 2013년 4월 이전의 실손의료비라 재가입형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실손의료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15년마다 재가입하는 3세대 실손의료비, 5년마다 재가입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재가입할 때도 똑같은 보장으로 재가입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게 아니기 때문에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했다.

0: 가입한 청취자님의 이 실손 보험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겠죠? 사실 저 재가입형이라는 게 뭔지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눈치상 이거는 정답이 X 같아요. 자, 똑같은 보장으로 재가입되지 않고 새로 나온 실손 특약들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 정답 X. 맞았을까요?
1: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장의 범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재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이나 자기부담금 구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바뀌는 5세대 실손 의료비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가죠. 그만큼 내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는 제외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자녀분들의 실손 의료비는 재가입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 물려줄 만한 특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 저는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거든요.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는 5년마다 재가입 시기가 돌아온다는 건데, 그럼 5년 뒤에 제가 실손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 5년 뒤에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거나 보장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건가요?
1: 5세대 범위, 5세대 실손 의료비로 바뀌는 거죠. 그
0: 아
1: 4세대가.
0: 그냥 제가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1: 그렇죠.
0: 무조건 저는 5세대로 갈아타고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6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2: 그렇군요. 네,
0: 아 그때가
2: 6세대가
0: 되면
2: 될수
0: 6세대가 될
2: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2: 그럼 네, 맞아요. 그럼 왜냐면 나는 4세대인데 혹은 예를 들어 13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재가입 주기예요. 그럼 13년도 4월부터니까 15년을 더하면 28년 4월이 되면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럼 다 같이 그때 그 세대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0: 그렇군요.
2: 1세대, 2세대 재가입이 안 되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물론 너무너무 보장면은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사실 보험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만약 내가 그때 되니 70대예요. 80대예요. 그러면 나는 병원에 막상 안 가더라도 너무너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보험은 사실 좋고 나쁘고 없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 따져야 됩니다.
0: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옛날 실비 갖고 계신 분들은 재가입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님들이 원하신다면, 물론 보험료 너무 비싸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에도 그냥 유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세대, 저처럼 4세대, 이제 곧 나올 5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 때마다 새로 나온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셔야만 한다라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 실손보험을 유지한다면 이런 점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 볼게요. 제가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준 거예요. 직장 실비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중지를 해놓거든요. 이게
1: 네.
0: 이중으로 돈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서 직장 실손이 이제 퇴직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부활을 할 때. 내가 잠시 멈춰놨던 내 개인 실손보험을 부활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세대, 2세대 실비로 멈춰놓은 분들은 그때 가서 유지를 할수 있는 거고, 3세대, 4세대, 5세대 갖고 계시다가 잠깐 멈춰놓은 분들은 그 세대에 맞게끔 또 다시 갈아타셔야 되는 거네요.
1: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세대, 2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예를 들어 2050년도에 나는 은퇴했어요. 내가 멈춰둔 실손을 다시 부활할 거예요. 라고 하면 1세대는 사라져요. 2050년대 기준 나와 있는 실손으로 부활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보험료의 수준과 보장의 범위 같은 것들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할지, 자기 부담금도 그렇고요. 병원 다니는 횟수도 그렇고요.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체크를 해봐야 실수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려주지 않아야 하는 특약은 어떤 것들이
2: 아,
0: 있었을까요?
2: 네.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이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0: 네.
2: 만기도 80세까지라 다소 짧았죠. 물론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최소 3번은 갱신될 텐데 이게 얼마나 오를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뇌와 심장의 경우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좁았고요. 건강에 관련된 특약은 물려줄 필요가 조금은 없었어요.
0: 아, 특약이 모두 갱신형인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비갱신형이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좀 조정이 좀 필요했는데요. 주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1억은 3년 정도 있으면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아, 저는 다 내고 싶어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0: 그래서 좀 유지하기로 했고요. 특약에 해당하는 실손 의료비 또한 유지하고 나머지 건강에 관련된 갱신형 특약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리고 암, 뇌, 심장, 각종 수술비는 종합보험으로 새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5만 원으로는 만족스러운 보장을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웠습니다. 20년이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최소 8만 원은 돼야 만족스러운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연자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18만 원이면 사회초년생치고는 비싼 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 정도면 사망보험금 1억에 해당되는 보험료인 7만 원이 납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어요. 3년 후에는 실손 의료비와 새로 들어가는 건강보험료 합쳐서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 하셨고요. 더불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건데 부모가 돼서 사망보험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아이들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다 내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2: 그렇군요. 우리 사연 주신 우리 청취자님 되게 합리적인
0: 그런
2: 분이신
0: 것
2: 것
0: 같아요.
2: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건강 관련된 종합보험은 어떤 보장들로 구성을 해주셨을까요?
0: 우선 기본적으로 3대 질환인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필두로 암 주요 치료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등으로 구성했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듯이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선택적인 보험이 되게 말이죠. 그래서 50대 초중반이면 납입이 끝나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그때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1: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님이 하나 더 부탁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간병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병비 보험도 같이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2: 자녀보험 점검 더하기. 청취자님, 네, 노후. 은퇴하셨다고 하니까 노후 생활하실 때 필요한 간병비 보험까지 전문가분이 한 번에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문자 한통 보내서 이렇게 큰 도움 받은 거에 대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든든한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내 보험 제대로 체크하고 점검해 보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제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 여태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노후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요. 저 말고 남들은 퇴직연금이다, IRP다, 연금보험이다 하면서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아, 나도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 좀 할걸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이제라도 준비하기에 저 늦지 않았을까요? 제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0: 최근 1인 가구의 비율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잖아요. 제가 통계 자료 하나 갖고 왔어요. 2024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가요, 전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40대는 전체 1인 가구의 15% 정도고 1인 가구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경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또 많이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모으는 게 여의치가 않죠.
2: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상담할 때는 가정 단위로 상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1인 가구 정말 많습니다. 1인 가구는 노후 준비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사실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이 단순히 연금으로만 노후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0: 노후 준비는 당연히 연금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1: 생활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의료비로 인한 노후 파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0: 쓸거안 쓰고 열심히 모은 내 자산을 의료비로 모두 써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건내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IRP든 연금보험이든 준비하는 게 순서죠.
1: 자, 그러면은 오늘의 고민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가지고 계신 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 네, 청취자님의 보험을 분석해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가입되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1: 네.
2: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보장 범위도 넓으셨고요. 비갱 신청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암 주요 치료비와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는 따로 없으셔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 신청으로 3만 원 중반의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1: 자녀한테 보험 넘겨줄 때도 점검이 필수인 것처럼 노후 준비에 앞서서도 보험 점검해보는 거는 진짜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이후에 연금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에 앞서 노후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구가하고 싶으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2025년 기준으로 1인의 최소 생활비는 약 130만 원 정도고요. 적정 생활비는 200만 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거 형태가 자가가 아니라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에 맞춰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분석해 봤습니다.
2: 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니 은퇴 이후 한달약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었고요.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라 예상을 해 주셔서 이를 연금으로 환산하니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130만 원은 이미 준비가 되셨으니 50만 원 정도의 공백을 채우면 됐습니다.
0: 네, 이를 위해 IRP와 연금보험 두 가지를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IRP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대개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기 위해 가입을 많이 하시죠.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최대 70%까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수익에 따라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한 달에 33만 원 정도를 납입하기로 하셨고요. 보수적으로 수익률 3%로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3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네. IRP는 또 대개 20년 정도에 나눠서 받으시는 게 일반적이라 이후가 가장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의 연금은 죽을 때까지 수령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공백을 채우기 위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으로 나머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투자 성향이겠죠.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라면 변액보험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나는 안정적인 성향이야 라면 다들 잘 아시는 보증형 연금을 통해 비교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 앞에 선 거잖아요. 변액연금을 가져갈 것이냐, 보증형 연금을 가져갈 것이냐. 두 분은 좀 어떤 성향이세요?
0: 저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라 변액보험을 좀 선호하는데요. 최대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안정적인 성향이라 보증형 연금을 더 선호합니다. 보증형 연금은 단위 7에서 8%의 투자 수익에 관계없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해지하지 않는다면 이 수익을 온전히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요.
1: 아, 자, 그럼 이 설명을 각각 받으신 청취자님은 둘 중에 뭘 선택하셨을까요?
0: 아무래도 요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황이잖아요. 정치자님이 말씀하시길 안 그래도 투자를 좀 해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투자하는 건 번거롭기도 하고 좀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변액보험으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준비하기로 하셨고요.
1: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셨군요. 시작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 노후 아주 밝아 보입니다. 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순히 연금만 생각하셨다면 노후에 의료비로 인한 노후 파산을 막을 수가 없었겠죠. 보장성 보험 점검하고 보완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할 수 있게 됐고요. 다양한 금융상품들로 풍족한 노후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담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김소미 팀장님이 읽어주신다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택시기사입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YTN을 틀어놓기 때문에 굿머니 굿라이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항상 상담 신청해야지 하면서 손님이 타셔서 신청을 못하다가 이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2: 네.
3: 저는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고요. 예전에 들어놨던 보험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모두 해지를 하게 됐어요. 다시 가입을 해서 실손 의료비와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2: 그럼 지금 보험이 아예 없으신 상태인 거네요. 60대이신 청취자님, 실손 의료비 종합보험 같이 준비하시면은 이 나이 때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4: 맞습니다. 보험료가 꽤 비싸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5년 내 입원 수술은 따로 없으셨는데 고혈압약을 하나 드시고 계셨어요.
2: 네.
4: 그래서 심사가 불가피했는데요. 심사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2: 네.
4: 8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실손 의료비는 매년 갱신되잖아요. 갱신 예상 시나리오를 보니까 올해는 8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2만 원, 후년에는 15만 원, 3년 뒤에는 18만 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에서는 실손 의료비를 과감히 안 가져가는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실손은 항상 기본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실손 의료비를 안 가져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3: 아 맞아요.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손 의료비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유병자 실손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2: 그러게요.
3: 아무래도 평소 저희 굿머니 굿라이프를 많이 듣는 애청자분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부분을 고려하셨습니다. 유병자 실손은 3년마다 갱신되지만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3년 뒤 갱신이 이뤄졌을 때 또 보험료가 오르는 폭도 무시할 수 없죠.
2: 그렇군요. 이런 이유로 실손보험 안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60대 분들 중에 지금 나도 실손의료비 없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이후 솔루션을 내어줬는지 귀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 더불어서 없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해지를 해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 네.
4: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듯이 60대 후반이 되면 실손의료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손의료비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수술비나 각종 치료비를 반드시 대비를 먼저 하셔야겠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큰 돈이 들어가면서 회복기간도 다소 긴 그런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수술비는 진단비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강조. 또 강조드립니다.
3: 네, 맞아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제가 오늘 어깨가 아파서 뭐 한의원을 갔어요. 어깨에 뭐 간 김에 시간도 없으니 뜸도 맞고 침도 맞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만 얼마 나왔어요. 근데 만약 65세 이상이신 어르신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저랑 똑같이 했다면 얼마 나올까요?
2: 훨씬
3: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2: 오.
3: 65세가 넘어가면 요양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는 저는 가능하면 65세까지는 버티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전에 너무 많이 오르시는 분들도요. 나 그래도 수술할 때 정말 큰 돈 들 때 왜 수술비가 아무래도 병원비 치료비에 절대적이죠. 그럴 때 예를 들어 무슨 수술을 하더라도 큰 수술이면 뭐 돈 천만 원씩 나와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쉽게 좀 놓으세요. 근데 실손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내 의존도가 높으면 놓기가 쉽지 않죠. 근데 걔는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이 청취자님께서는요. 암주요 치료비와 뇌와 심장들을 보장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마찬가지다시피 진단금에 비해 많이 저렴해요. 먼저 60세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1천만 원으로 했을 때 암 진단금은 약 3만 원. 비급여 암주요 치료는 5천 원대가 나옵니다. 뇌혈관 질환 2만 5천 원. 심장 질환 만 천 원이지만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10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나오는데도 9천 원이면 돼요. 진단금은 진단비만 받아도 보험금 지급이 때문에 비싸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단받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표적 항암 치료 비싼 치료로 유명하죠. 방사선, 혈전 용해 제거술, 뇌혈관 질환 수술, 심장 수술이 있겠습니다.
4: 청취자님도 뭐 이에 부합되게 설계를 도와드렸는데요. 암을 진단비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두 가지로 준비해드렸어요. 진단비는 생활비로 쓰실 수 있게끔 2천만 원을 준비해드렸고요. 뇌와 심장 또한 진단비, 상급 종합병원 순환계 주요 치료비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엔대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추가로 준비해 70대 이후에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대비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약 10만 원의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2: 결국에는 나이대가 많으시면 실손 의료비 가격이 비싸지니까 무리하게 드시는 약이 있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하는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비싼 진단비로 무리하게 또 보장성 보험 대비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진단비보단 치료비, 수술비 쪽으로 많이 대비를 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다. 솔루션을 내주셨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는 원래 12만 원에서 13만 원 안쪽으로 실손의료비와 종합보험을 같이 준비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손 치료비만 8만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4만 원으로 진단금과 치료비를 같이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과감히 포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려되는 70대 이후의 질환들은 충분히 설명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2: 그렇군요. 제한된 보험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의 소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으로 보험도 준비해야 하고요. 노후도 준비해야 하죠. 그렇다고 다른 생활비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안에서 미래를 위한 보장과 연금을 가성비 있게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잘하고 있는 건지 딱 맞는 맞춤 플랜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9도, 춘천 8도, 광주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0도, 전주 18도로 예상됩니다. 오후 내내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많았는데요. 15분 전에 홍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천휴게소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홍천에서 북방 1터널 구간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종에서 화도 구간도 정체입니다. 충청권 정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에서 대전을 지나서 청주휴게소까지 총 34km 정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20km가량 정체입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 막힙니다. 한강 주변 정체는 성수에서 용산,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길이 혼잡한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석 달째 계속되는 이란전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오르며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도로 위 일터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 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4: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을 기름을 떼면 나머지 성급이나 뭐 이런 거면
0: 대형 화물차 기사입니다.
3: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5: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콜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걸로 시켜 먹어야 되는
0: 배달 라이더입니다.
5: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3: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천 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6: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3: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플라스틱류 포장재 수급 어려움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2: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식품과 농업, 자영업까지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동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비닐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업계입니다.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포장재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8: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식품업계 관계자입니다.
7: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라면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장재 재고가 5월 중순 정도까지로 예상되면서 원료와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장재 수급 불안은 농업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9: 이 봄철 대규모 꽃을 출하한 뒤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곳들을 메꿔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 비닐 필름과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 운영에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겨울을 지나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공급이 막히면서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10: 옛날에 쓰다 버린 걸 주워서 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0: 바천 화훼협회 회장입니다.
7: 배달 용기와 비닐 사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1: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까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0: 도시락 가게 사장입니다.
7: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노선으로 대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원료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기업과 농가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추가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반도체 수출 호조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8%포인트 높였습니다. 연구원은 미 이란 전쟁 이후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제시한 1.9%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성장률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이 더해지며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내 소수인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달 파업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특히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임직원 12만 8천 명 가운데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입니다. 지난달 평택 캠퍼스 투쟁 결의 대회에만 4만 명 정도가 참여해 이후 파업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조 안에서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가입률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반도체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제도 개편안을 보면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전이나 모바일 등 직원들의 경우 한참 낮은 규모의 성과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하루 1,000명 이상 노조 탈퇴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YTN과 통화에서 실제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만 명이 참석한 투쟁 결의 대회에서 가전 모바일 사업을 하는 DX 부문의 참가자는 100명 정도에 불과했고 실제 노조 가입 사실을 드러내는 체크오프를 앞두고 사측과 주변 동료를 의식한 탈퇴로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 총파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면서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1: 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파업을 이어가는 건가요?
12: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오는 5일까지 이틀 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절부터 이어지는 연휴를 활용해서 조합원들이 내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닷새 동안 생산에 차질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이 기간 별도의 집회도 없이 쉬면서 닷새 동안 파업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전체 임직원 5,400여 명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대체 인력 투입과 근무 일정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닷새 동안 일부 공정 중단으로 모두 1,5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 규모의 경력금 지급과 평균 14%의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의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요구안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임금의 6.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러 차례 교섭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섭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사측도 물러설 수 없다는 팽팽한 입장 차이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재현입니다.
1: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진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통한 지방권력 재편을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기감 속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3: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국정안정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이번 선거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14: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대표입니다. 선거입니다.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습니다.
13: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보수 결집과 중도층 표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15: 이재명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16: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3: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호남권,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까지 포함해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SNS 정쟁을 멈추고
16: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7: 리더십과 민생 비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18: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지방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입니다. 좀 더 나은 그 경제나 산업 정책을 펼치는 데 적임자라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지방 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집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이른바 여야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성화를 건 대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죄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특검법을 죄지우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닌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을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선 한지화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단체 SNS방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극단과의 거리두기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은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찬성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오선 윤상현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동하는 건 부적절하고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다면 6.25 자유민주수호 정신도 함께 담아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TF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에 나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한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 선고량은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 다음 날에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최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옵니다. 1심은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업가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0: 유류분 제도를 손질하는 민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폐륜 행위를 했다면 부모, 자식, 배우자 등 어떤 상속인이라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게 달라졌는지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오래전 가출했던 친모가 돌연 상속권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구 씨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부모, 자녀 등 가족 관계가 있다면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재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폐지됐는데 당시 헌재는 부모나 자식의 폐륜과 같은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 또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여러 단계의 후속 입법을 거쳐 약 2년 만인 지난 3월 관련 민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뿐 아니라 그 어떤 상속인이어도 폐륜 행위를 했다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 혈족이 피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삼촌이 여 조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그 삼촌의 상속권을 상실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앞서 헌재는 폐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폐륜 행위의 기준을 앞으로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대전 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대전 둔산동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인근 입점업체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때.
4: 쉼없이 달려온 30년.

0: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되고 강원 지역만 최대 30mm로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상행선 이동 시간 조금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체 긴 편이라서 조금 더 힘내주셔야겠습니다. 6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 6시간 50분, 대전에서 서울 3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에서 서울은 4시간 1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 정체는 짧아지고 있지만 충청권은 아직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에서 대전을 지나서 주감휴게소까지 18km 정도 밀립니다. 청주에서 청주휴게소까지도 비슷한 정체 보입니다. 이후 안성과 강남에서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구간도 정체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음성휴게소에서 모가 구간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한강 주변에서 정체 보입니다. 마포와 용산, 강남과 여의도에서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New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5월 3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단비 같은 봄비가 내린 주말의 둘째 날입니다. 요즘 워낙 가물어서 농가에서는 심어놓은 작물이 마르다 보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반가운 비가 와줬습니다. 흐린 하늘에 아유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쉼에 좋은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홀리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The Air That I Breathe.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온.

0: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2: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The Air That I Breath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홀리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추억의 올드팝 70년대 노래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먼저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이클 프랭스의 Antonio's Song까지 함께 만나고 오겠습니다.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마이클 프랭스, 앤토니오스 송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7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인 만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사실을 전한 이여권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고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를 지원사격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하 후보와 함께 1시간 동안 구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유권자와 접점을 넓혔습니다. 하 후보는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을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한지하 의원이 오늘 의원들 단체 SNS방에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고 몇몇 의원도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선 윤상현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동하는 건 부적절하고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다면 6.25와 자유민주 수호 정신도 함께 담아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TF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3025번님, 안녕하세요. 또 놀러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만큼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꼭 든든하게 외투 챙겨서 나가셔야겠고요. 이렇게 또 갑자기 쌀쌀해지면 환절기 감기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요즘 목감기가 많이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의 둘째 날 이제 밤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4월 30일이 저희 YTN 라디오가 문을 연 지 18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이걸 기념해서 오늘까지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커피 쿠폰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요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게시물 탭이 있는데요. 이 게시물 탭 딱 누르시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저희 개국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가 있고요. 이 메시지 아래에 댓글란에 개국 축하 메시지 올려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지겠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이벤트가 마감이 되니까 밤이 깊어가기 전에 꼭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이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자넷 잭슨의 Miss You Much 이어서 프린스가 부릅니다. 키스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0: Kiss.
1: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11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가구에 거주하던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또 공장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상단 벽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조안나 왕의 빈센트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지금도 강원과 충청 일부 지역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에 또다시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오늘보다는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 광주 19도, 대구

0: 21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은 꾸준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북방 3터널에서 북방 1터널까지 6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멀리 영동 1터널에서 옥천 3터널, 대전 부근과 주감휴게소 부근, 그리고 남청주에서 남이 사이와 청주 부근 일대로 밀리고 있고, 다시 천안 부근, 또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 사이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 정체가 꾸준한데요. 동군산에서 동서천, 당진에서 포승 사이로 30km 구간 주춤하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도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용담터널에서 팔곡터널 사이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란의 종전 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0: 이란의 새로운 14개 제안 관련해서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0: 군사 공격 재개는 이란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면요.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네, 이처럼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가 악재는 계속되고 공화당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파산 보호 신청을 두 차례 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악화했습니다. 이번 폐업으로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0: 저희 비행기가 두 번이나 취소됐습니다. 어제 처음이었는데 다시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약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문을 닫아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승객입니다.
4: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5: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0: 백성은 한국의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입니다.
5: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4: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6: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입니다.
6: 계속 거부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애초 국방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 클 거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천 명의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 20여일 만에 인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액화 석유가스 LPG 운반선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셜 제도 선적 초대형 LPG 운반선 사르브 샤크티 호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오만 만에 진입한 것으로 선박 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이란과의 협상 결렬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후 인도와 관련된 에너지 운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오는 데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2: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 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8: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9: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8: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그러면 홍해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8: 네,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1: 하여튼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12: 네,
11: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7: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일본 역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총리는 물론 장관까지 나서 동남아시아에

0: 적극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1: 현재 가장 귀한 원유를 선물로 보내는가 하면 막대한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속내가 무엇일지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원유 조달이 버겁자 일본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는 거라고 전했지만 그만큼 일본 역시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산 원유 수입도 대폭 늘리며 기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국도 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고이즈미 방위상까지 나서 동남아시아 마음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정상회담 전에 400만 배럴 원유 열흘치를 선물했습니다.
3: 중동 정세에 따른 대응으로 제가 최근 출범시킨 파워아시아의 첫 번째 과제로서 베트남 응이선 정유소의 원유 조달에 대해 일본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2: 동남아 국가들이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가량을 금융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필요한 날엔 긴급 차관까지 빌려줄 생각입니다.
3: 베트남은 일본의 지역 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여기에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과 연결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이 포함됩니다.
2: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남아 해양 안보 능력을 키우는데 일본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3: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변함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2: 다카이치가 전면에 내세운 FOIP,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원래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016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를 명분 삼아 일본은 세계적으로 원유가 부족해진 틈을 타 동남아 국가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로선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의 이익이 되는 협력 정책을 늘어놓고 다른 나라들 동참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자마자 속도를 내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0: 네, 이란 전쟁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가 우리 농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농기계에 쓰이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비닐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4: 충북 청주의 한 농가입니다. 농민이 축사에서 사료를 나르고 밭에서는 농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비닐과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지만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 없어 농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가는 크게 오른 면세유 가격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5: 전부 저는 지금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모든 게 그 경유에 지금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승되다 보니까 모든 원가 면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4: 이 같은 부담은 면세유 가격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곳 남청주 농협주유소의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54원, 등유는 1,443원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평균 1,100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기름을 안 쓸 수도 없어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6: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1,550원? 그 정도의 지금

0: 만드는 것 같아요.
1: 이에 남청주 농협은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 이후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우리 농협에서 특별히 면세 수익금, 면세 이익금 남는 거 있죠?
3: 조합장입니다.
2: 이 부분을 환원 사업을 하려고 내년 하고 있는데 금년대는 조금 더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경우 농가 경영 부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4: 이란 정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도로 위 일터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6: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 기름을 쓰면 나머지 성급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5: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7: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배달 라이더입니다. 꼴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5: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8: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3: 택배 기사입니다.
8: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5: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9: 강원 동해시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1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70대 여성과 아들이 선착장에서 미끄러져 추락했고 전북 완주에서는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10: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뒤집혀 있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 강원 동해시 대진해수욕장 인근에서 19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와 뒷좌석에 있던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고 부모 명의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선착장에서 70대 여성과 50대 아들이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함께 추락한 아들도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축하던 아들도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주택 황토방에서 30대 A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채 발견됐다가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가족 4명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궁이에 불을 뗀 뒤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6시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3개동 가운데 2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벽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0: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빠르게 풀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데는 영동 1터널에서 옥천 3터널, 청주에서 남이, 청주유계소 부근, 그리고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 사이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북방 1터널에서 3터널 부근 일대로 3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포승,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34km 구간에서만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데 강원권 정체는 모두 풀린 상황이고요. 경기권 진입해서 이천에서 호법,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로 17km 구간에서만 더디게 이동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은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좋은 편인데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인테데 2부 첫 곡은 조르주 무스타키의 노래 나의 자유를 생 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조르주 무스타키는 이집트 태생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934년 5월 3일생인데 그의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차이콥스키의 작품 스페이드의 여왕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러시아 오페라고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사드코라는 작품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 러시아 오페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무소르그스키, 보리스 고두노프와 호반시티나, 보로딘 이고르공 제가 소개시켜드렸었죠. 같은 작품은 모두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15편의 오페라도 작곡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알려진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드코입니다. 오페라 사드코는 자신의 고향인 노브고르드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 이 지역은 북해로 통하는 강과 호수가 많은 러시아 수상교통 중심지고요. 북해 바다를 이용한 무역상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자신도 젊은 시절 해군 장교로 전 세계를 다닌 경험이 있으니까 이곳 무역상의 이야기는 그의 관심을 크게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막과 장의 구분 없이 전체가 7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1경부터 7경까지로 부르는데 오늘도 이 해설이 막이 아니라 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사드코역의 블라드미르 갈루진. 오우, 그래도 제가 아는 테너가 나왔네요. 진짜 러시아의 전설적인 테너. 볼호바역의 발렌티나 치디포바, 류바바역의 마리안나 타라소바, 발렐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사드코 시작합니다.

1경입니다. 노부고로드의 상인조합 회관 넓은 방입니다. 상인조합에서는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키예프에서 온 음유시인이 노래를 부르자 상인들이 노부고로드 영광을 노래해 줄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때마침 입장한 사드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리야, 내가 많은 황금을 모을 수 있다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는 노래 내용은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게 만일 큰 돈이 있고 용감한 친구가 있다면 노부고로드라는 도시에 안주하지 않겠어. 북해로 가고 온 세계를 돌아서 교역을 하고 재화를 산더미처럼 모아 노부고로드로 돌아와서 훌륭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겠지. 오, 아주 오만합니다.

상인들은 사드코 노래에 기분이 상해서 웅성거립니다. 이 얼마나 건방진 자인가. 무역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젊은 놈이 감히 이 도시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야심을 품다니. 하지만 사드코는 당신들은 술과 여자에만 빠져 있어 라고 말을 하고는 일맨호수로 떠납니다. 이경입니다. 일맨호수. 여름의 달밤입니다. 사드코가 풀이 죽어 나타나 아리아 어둡고 작은 숲이어를 부릅니다. 어둡고 작은 숲이어 내게 길을 보여.

여다오. 내 노래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호수의 요정이여 너희만이라도 들어다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물결이 일더니 백조와 오리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모두 아름다운 물의 요정으로 변했습니다. 사드코가 깜짝 놀라 지켜보는데 백조 한 마리가 용왕의 딸 불호바로 변신하고 그 주위를 물의 요정들이 둘러싸더니 모두가 신비로운 합창을 합니다. 오, 백조가 변했어.

용왕의 딸 볼호바가 사드코에게 말합니다. 전 당신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코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리아, 나의 구슬이여 즐겁게 울려라. 입니다. 그의 노래에 맞춰 물의 요정들이 춤을 춥니다.

불호바는 사드코에게 매혹되어 그의 곁으로 다가섭니다. 사드코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끌려 그녀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중창, 당신의 머릿결은 빛나고를 부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물의 요정들이 사랑의 신을 부르는 합창을 부릅니다.

사드코는 이 여인에게 정체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용왕과 물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남자와 결혼할 운명이죠. 당신이야말로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코는 아내와 집 잊어버리고, 이야! 유부남이었네? 당신과 함께 가겠소! 말합니다. 맙소사. 그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블루호바는 나는 이제 호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황금 물고기 세 마리를 잡고 큰 부자가 될 것이고, 어디든지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정절을 지키며 당신을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거의 이거 옛날 우리나라 동화 같다. 이때 딸을 부르는 용왕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디 갔느냐, 딸아. 혹시 남자를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니겠지? 돌아오거라. 어느새 물의 요정들도 모두 물새가 되어 호수로 날아갑니다. 삼경입니다. 사드코의 집, 이른 아침입니다. 사드코의 젊은 아내 류바바는 어젯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리야, 아, 나는 알고 있네. 사드코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릅니다.

갑자기 사드코가 돌아옵니다. 아내는 기뻐서 달려가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아내를 피합니다. 사드코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드코는 꿈꿨는지, 그러면 그 아직 황금 물고기는 안 갖고 온 건가? 아내 류바바는 그에게 왜 그러는지 묻지만 사드코는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바다의 공주여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리라. 이런 나쁜 자식! 호수에는 황금 물고기가 있다 소리치고는 아내에게 나를 잊어줘 라는 말을 남긴 채 뛰어갑니다. 남겨진 아내 류바바는 바닥에 쓰러져 슬피 울면서 신에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사경입니다. 일맨 호수의 부두입니다. 호수에는 여러 척의 배가 떠 있고 부두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사드코가 나타나 이 호수에는 황금 물고기가 산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비웃자 정말 황금 물고기가 있으면 당신들의 상품은 모두 내 것이고 만약 없다면 내 목을 걸겠소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하 좋소 한번 해보지 뭐 인내기를 받아들입니다. 사드코는 장로들과 함께 호수로 나갑니다. 그물을 던지자 황금 물고기 3마리가 잡힙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도박에 진 장로들은 사색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드코를 찬양하자 사드코는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날 사람을 찾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배가 준비되자 사드코는 각국의 상인들에게 항해를 떠나면서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바이킹인 북유럽 상인이 앞으로 나와 북유럽 상인의 노래인 아리아, 파도는 하얀 은으로 부서지고를 부릅니다.

다음으로 인도 상인이 등장해 인도 상인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아리아. 동굴마다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를 부릅니다. 동굴마다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 따뜻한 바다에서는 루비가 빛나고 불사조가 날아다니는 매혹적인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러시아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곡입니다.

끝으로 베네치아 상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리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리석의 도시, 바다 위에 떠 있는 궁정들의 도시에 바다의 영웅들이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합창 속에서 사드콘 떠납니다. 그때 아내의 류바바가 달려와 그에게 가지 말아달라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정절을 지켜줘, 기다려줘라고 달랩니다. 이게 아주 이 나쁜 놈이. 차라리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고 떠나든지. 사드코가 이끄는 선단은 사람들의 환송과 아내의 눈물 속에 이국을 향해 떠납니다. 오경입니다. 대항에 떠있는 사드코의 배입니다. 사드코가 이끄는 31척의 상선이 대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코가 타고 있는 배에만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이 사드코는 나는 12년 동안이나 항해를 하면서 내 지혜만을 믿고 바다의 신에게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금과 은을 바다로 던지죠.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바다로 던졌구나. 사드코는 아마도 산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나무조각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집시다. 나무조각이 가라앉은 사람이 재물이 되는 것이오 말합니다. 맙소사. 다들 나무조각에 이름을 적어 바다에 던지는데 사드코의 조각이 가라앉습니다. 이를 본 사드코는 용왕의 딸 볼허바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년 동안이나 정절을 지키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뗏목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숨을 쉴수 있나 바닷속에서? 육경입니다. 바다 및 용왕의 궁전입니다. 용궁에서는 볼호바와 물의 요정들이 화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코가 조개를 타고 나타나자 용왕은 그에게 12년 동안이나 항해를 하면서 아무런 재물도 바치지 않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볼호바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사드코에게 노래를 시켜봅니다. 그러자 사드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리아 하늘색 바다 무섭고 무한한입니다. 그는 이 노래 속에서 몇 번이나 용왕을 이 영광들을 찬양합니다.

용왕은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12년 동안이나 내 딸은 널 기다렸지. 근데 이렇게 정령이면 12년이 지나도 얼굴은 안 늙었나? 궁금하네. 축하연이 벌어지고 물고기와 물의 요정들이 추는 발레가 이어집니다. 물고기가 발이 없는데 발레를 어떻게 치지? 지느러미가 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때 해상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 폭풍우가 됩니다. 그때 늙은 순례자가 나타납니다. 순례자는 용왕에게 춤을 너무 추니까 배들이 모두 가라앉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아, 위에는 완전히 지금 파도가 일고 난리가 났구나. 물고기들이 춤춰서 볼로바에게는 노브고르드로 가서 큰 강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드코에게 여기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사드코는 볼호바와 함께 조개를 탑니다. 볼호바는 아버지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맨날 파티니까 바다가 계속 움직이나 봐요. 두 사람은 물 위로 사라집니다. 칠경입니다. 일맨 호수 가까이 있는 들판입니다. 사드코와 볼호바는 갈매기와 백조가 끄는 조개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지상으로 돌아갑니다. 호수 옆 들판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사드코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곁에서는 볼호바, 아리아, 꿈은 강가를 맴돌고를 부릅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날이 밝으면 난 안개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에요. 어? 해가 뜨면 또안 되는 건가? 그런 게 있나 보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안개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완전 인어공주들이네. 이때 멀리서 아내 류바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에서 깬 사드코는 그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 거의 꿈이라고 생각하나? 그는 울고 있는 류바바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기뻐하고 류바바는 남편의 가슴에 안깁니다. 그때 장밋빛 아침 이슬이 큰 강으로 변하여 일맨 호수에서 바다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드코와 류바바는 기적 같은 광경에 놀랍니다. 그러자 큰 강에서 사드코의 선단이 나타납니다. 사드코의 동료들이 합창을 하면서 내립니다. 그러자 노부고로드의 장로와 상인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사드코의 성공을 축하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의 합창 속에서 노부고로드 사람들의 위대함과 신의 은혜를 찬미하며 오페라가 끝납니다.

아,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였습니다. 야, 이거 결국에 사드코만 좋았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진짜 꿈이라고 하면 꿈이 되는 거니까 이거 바람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이거는 정서적 바람인데 자기만 알고 있잖아. 걸릴 순 없잖아. 아, 이거 바람인가요?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샵 0945 아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27세 때 사드코 이야기를 바탕으로 같은 제목의 교향시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이 교향시의 선율을 바탕으로 오페라 사드코를 작곡한 것입니다. 그가 오페라를 작곡하기 전 젊은 시절에 먼저 작곡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밤사이에 다시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는 5에서 30mm, 수도권은 5에서 20, 충청과 전북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 19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어린이날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계속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북부간선도로 상황인데요.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가 남아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0: 한강대교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청주에서 남이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 사이로 모두 앞에 21km 구간이 넘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하겠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항에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5: 이란의 종전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 이란의 새로운 14개 제안 관련해서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6: 군사 공격 재개는 이란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면요.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 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4: 미국의 대표적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창립 34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고 즉각 운항을 중단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피릿 항공은 현지 시간 2일 즉각적으로 운영 중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하면서 스피릿 항공의 모든 항공편은 취소됐고 고객 서비스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두 번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고 특히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악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들과 선박 관련 회사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세 곳과 또 이들의 위장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에서 석유와 석유제품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들여와 이란과 또 대리 세력의 군사자금에 쓰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이란 석유제품 운송에 관여한 영국, 파나마, 홍콩 선적의 선박과 선박관리회사도 제재했습니다. 호르무즈협 봉쇄 이후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오는 데 잇따라서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7: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 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8: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양보 물량이
6: 양계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 안보실장입니다.
8: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그러면 홍해 루트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8: 네,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책을 시켜야 됩니다.
11: 네,
10: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라서요.
7: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4: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유럽 각국은 자주 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며 경제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12: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우린 병력을 대폭 감축할 거고 5천 명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겁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3: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에도
6: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13: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2: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단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6: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주동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거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람슈타인 미군 기지 주변 주민입니다.
12: 변화의 바람은 중동에서도 거셉니다.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4: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 100여 곳을 파괴했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시설 약 70곳과 기반시설 약 50곳의 목표물을 타격해 위협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행하고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과 전쟁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데다 미 정부가 쿠바에 이란과 연계 가능성을 흘리면서 나온 발언이어서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쿠바의 붕괴를 거론한 데 이어 3월에는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6: 쿠바를 장악하는 거죠. 해방시키든 점령하든 말이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말이에요. 쿠바는 지금 매우 약해진 나라거든요.
1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더 직설적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을 돌아오는 길에 쿠바 앞바다에 세우기만 하면 쿠바는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쿠바 정부가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6: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미국을 위협하는 특별한 거라는 겁니까? 쿠바가 평화로운 나라인데 뭐가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겁니까?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입니다.
11: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잇따른 제재는 비군사적 옥죄기의 강도 높이기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ABC 뉴스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일에서 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의 39%와 비슷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5%로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지지율은 56%로 저점을 찍었고 무당파 전체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0.26원 오른 2010.6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0.29원 오른 2049.01원으로 2050원 턱밑까지 다가갔습니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0.14원 오른 2004.68원, 서울 경유가스는 2035.69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는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금융, 보험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숙박과 음식점업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분기 깜짝 성장 속에서도 이른바 K자형을 그리는 산업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4: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나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는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의 파고에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4.1%나 급증했습니다. 1분기 1.7% 깜짝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같은 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 줄었고 일반 기계와 가전, 2차 전지도 수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공업 전체 생산 지표는 개선됐지만

0: 전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구조적으로 산업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금융보험업은 4.7% 증가해 14분기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은 1.3% 줄며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1분기 3.2% 줄었습니다.
1: 반도체 산업 경기는 초호황을 누리지만
2: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1: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와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경기 판단에 대한 착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소강상태를 보였던 서울에도 다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더불어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 출근길은 서울 기온 9도로 쌀쌀하게 시작을 하겠고 한낮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로 인해 주행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반포대교 못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우고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풀려갑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 1, 2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0: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집중의 박수를 이렇게 집중이 필요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뜨겁게 응원하고 축하할 때 우리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박수를 치죠. 이 박수의 역사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을 보고 찬사하는 의미로 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손을 가장 귀한 기관이라고 여겼대요. 그 귀한 두 손이 부딪혀서 내는 소리니까 상대방을 최고로 칭송하기에 알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을 한껏 고조시키고 내 안에 자신감마저 끌어올려주는 그런 소리. 긍정의 의미를 한가득 담은 박수 소리,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5월 한 달, 여러분이 기분 좋게 환하게 웃으며 박수 칠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박수 얘기 잠깐 했어요. 박수가 어떻게 시작됐나? 박수의 역사. 진짜 생각도 못해봤는데 사실 박수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또 그렇지가 않네요. 박수는 이 기분도 좋아지지만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뇌세포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모레면 어린이날이고 이어서 어버이날의 스승의 날까지 유독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할 날들이 참 많죠. 그럴 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담긴 박수를 아낌없이 쳐주는 한 달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오늘 따뜻한 울림을 줄 이야기로 채워가겠습니다. 잠시 후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에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을 두 발로 누벼오신 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의 서기원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그 전에 먼저 훈훈한 소식 만나볼까요? 굿피플 굿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1: 좋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반가운 뉴스, 굿피플 굿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통업계에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경기 하남 보바스병원에 캐릭터 문구와 완구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치료 중인 환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브랜드 구호는 지난 2006년부터 하트포 아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으로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5월 6일까지 중고 장난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고객 만족센터에 기부하면 선착순 2만 명에게 할인 쿠폰팩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KBO가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현장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잠실, 사직, 광주 구장에 이어 올해부터 대전 구장까지 더해지며 모두 4개 구장에서 운영되는 건데요. 원하는 관람객은 구장 안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단말기를 빌리거나 전화 예약을 통해 좌석까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1유형과 청년, 중장년 등 특정 계층을 위한 2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는데요. 그동안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뿐 아니라 일정한 취업 경험도 필요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 청년도 1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굿피플 굿뉴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다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도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들 손잡고 어디로 나들이 갈까 행복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5월은 조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달이기도 해요. 잃어버린 아이의 빈자리를 느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모신 분,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오랜 세월 전국을 두 발로 뛰어다니신 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1: 네.
0: 다행입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자, 일단 실종아동찾기협회. 딱 들으면 어떤 협회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네. 청취자분들께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 실종아동찾기협회는 실종 부모님들의 이제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그 시설에서 부모님들이 만나게 돼요.
0: 네.
1: 그 만났던 게 계기가 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던 게 모임으로 모임에서 NGO단체로 경찰청 NGO단체로 활동하다가 2009년에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0: 시작은 실종 아동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지금도 저희 실종 부모님들이 뭐 300여 명 이상 모여있는 회원들이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0: 네. 회원이 300명이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네. 모두 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활동하는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1: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지만 중심적으로 맞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50여 명에서 한 100여 명 이 정도.
0: 네. 여전히 50명에서 100명가량의 회원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종아동 찾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 개선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처음에 실종아동 이 있는 부모님들이 모이면서 시작된 모임이다. 그러니까 자조 모임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인 즉슨 회장님께서도 실종 아동 가족이신 거죠?
1: 네. 저도 1994년도에 제 딸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0: 아, 그때 그 감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1: 생각하고 싶지 안죠. 그때 그 상황은 뭐 지금도 힘들지만
0: 네.
1: 당시에는 뭐 우리 이제 희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0: 네.
1: 여느 때와 같이 학교 다녀와가지고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고 이제 오후에 4-5시경에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들이요. 근데 이제 뭐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그 이모가 연락이 와서
0: 어머.
1: 이제 놀이터에 가서 뭐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앞에 이제 뭐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었다라고 해요. 그 뒤에 이제 아이의 흔적이 없어서 바로 뭐 파출소로 달려갔죠. 가서 우리 형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는 신고를 해도 지금처럼 실종아동 보호관 법률이 없었어요. 미아보호법이라고 있었는데 미아보호법은 아이가 실종되고 3일 만에 다시 얘기해서 미취학 아동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실종됐어도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보자. 별일 있겠냐. 이렇게 해서 뭐 3일간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3일이면 뭐 지금 시간으로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초등수사를 놓쳤죠.
0: 그 3일이 사실 골든타임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뭐
1: 그렇죠.
0: 아쉽습니다.
1: 그 시간이 좀 더 뭐 지금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전문가가 있었다라고 보면 당시에 그 공개 수사를 전환할 것인지 비공개로 전환해서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수사 기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 골든타임도 놓쳐버리고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조급하니까 현수막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이런 형식의 가족들의 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 없는 이런 그 진행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0: 그러셨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실종 아동 가족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그런 이야기도 뒤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희영양이라고 하셨어요.
1: 네.
0: 지금 혹시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1: 94년도에 만 10살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바뀐 나이로
0: 한 40대 초반 정도.
1: 예, 둘, 셋.
0: 그렇군요.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죠? 언제 가장 보고 싶으세요?
1: 뭐 형이 생일 때, 명절 때 또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이 또래 아이들 결혼식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보고 싶죠.
0: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1: 우리 형이 실종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 찾는 거 외에는 어느 일도 손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관광에서는 그 당시 뭐 전문점한테,
0: 네.
1: 또 골프장은 프로한테, 또 뭐 상공장 이건 또 우리 공장장한테 모든 사업을 그 관리자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0: 네.
1: 오직 뭐 당시에는 형이 찾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0: 그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1: 우선 당시에 이제 경찰의 인력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당시에 그 뉴스 시간에 이제 뉴스에 나가니까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제보가 지금처럼 각 경찰청, 각 경찰서간에 어떤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럼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그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데 경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한 10여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 지인들이 차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0: 아, 개인적으로 수사를 하셨군요.
1: 이렇게 뭐 한동안 꾸려갔죠. 근데 뭐 지금 돌이켜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나간 제보 근데 뭐 대부분 99%가 그 장난 전화도 많았고.
0: 아 정말요?
1: 네. 그 아픔이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되게 정말 슬펐어요. 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그냥 오나 오나 확인차 해봤어요.
0: 아 정말
1: 이제 뭐 경찰의 어떤 그 당시의 실종 문제에 대한 인식도 지금처럼 그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아니면 뭐 지구대나 파출소에 오면 부모에게 건네주는 보호자에게
0: 그
1: 인계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인식들이 낮았어요. 뭐 찾으러 다니면서 느낀 게 아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실종됐다. 찾을 수 없다.
0: 아 그렇게 생각이 드실 정도였군요.
1: 예,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실종되고 결국에 찾으러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신 분도 있고요.
0: 아,
1: 저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머. 실질적으로요.
0: 그러셨구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국을 막 수소문하시면서 희영양 따님을 찾다가 보니 주변에 같은 처제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셨다는 건데 그렇게 실종아동 가족들이 같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상황을 전해듣기도 하시잖아요. 마음 아픈 사연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1: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찾으러 다니다가 2004년 경계부터는 이제 자주 이 부모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이제 12월에 시행되고 2006년도에 부모들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거의 법만 만들면 우리 아이들 찾을 줄 알았거든요. 찾아치는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막상 법이 만들어지고 수사나 이런 부분이 좀 우리 부모들이 바란 거와는 달리 좀 약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항의도 하고 그러고 그랬죠.
0: 네.
1: 근데 이제 2007년도에 한마음 캠프라는 그 부모들 위로 차 이렇게 이제 가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네.
1: 거기를 가서 이 실종 부모들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도 부모들이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저도 정상이 아닌데 그분들이 정상이 아닌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을 이제 찾게 됐던 게 오늘날 뭐 이렇게 협회를 이끌게 됐는데요.
0: 네.
1: 당시 뭐 다른 부문에 비해서 뭐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있었고
0: 네.
1: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 앞서서 이제 아, 나조차도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 방금 해주셨는데
1: 네.
0: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자리에 있으시기까지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회복하는 회장님만의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치유를 하셨어요?
1: 사실 제가 소년소녀가장도 길을 심전하면서 94년도부터 2004, 5년까지 우리 법을 만들기까지 그 아이들이 어찌 보면 저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준
0: 네.
1: 거예요. 우리 희영이가 실종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저는 한 명 한 명이 우리 희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희영이한테 쏟지 못한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쏟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견딜 수 있었고요. 정말 뭐 많은 그 제 고향이 이제 남원인데
0: 네.
1: 당시에 이제 민선 일기였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1년이면 뭐 공식적으로 한 15번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 국가가 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원되는 게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됐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정도로는 당시에 뭐 신발 한 컬레도 못 살 정도의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뭐 당시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님 그 남원 시청 전 공무원들이 5천원만 원 후원하기 그러면서 뭐 한 150명 된 아이들한테 후원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사실 정리하자면 남에게 베풀고 주면서 나는 위로를 받았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종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다. 이런 말 하셨는데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이가 실종되면 우선 이제 가정에서 사실 부부간에도 아이 얘기가 금물이에요.
0: 아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그런데 예. 가족의 관계, 뭐 형제 간의 모임이라든지 그 자리에 실종 부모인 내가 가면 형제간들이 모인 자리도 우울해져요. 웃질 못해요.
0: 네.
1: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뭐 친구 관계, 사회 어느 곳이든 제가 가는 곳은 슬픔의 장소가 되는 거죠.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들과 어울린 걸 이제 조심스럽고 피하게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이 미치고 일부 부모님들 뭐 잘 알다시피 우리 개구리 소년
0: 네.
1: 그 가족들이 대부분 그 약주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천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0: 네.
1: 우리 실종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결국에는 문제의 그 가정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죠.
0: 사회적 고립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네. 거군요.
1: 예.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조금 더 이 실종 가족들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 실종 아동 찾기 협회 서기원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0: 중간에 잠깐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0: 또 없습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찾기 협회 서기원 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회장님 앞서서는 실종 아동 그리고 실종 아동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사회적 구조적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걱정도 들고 그럼 앞으로 내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1: 그 실종아동 예방은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 매시간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0: 그게
1: 아이가 어디
0: 가장
1: 있는지.
0: 중요하니까.
1: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행적, 아이들의 동선을 알고 있으면 우선은 그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설령 실종으로 이어져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이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0: 네.
1: 아이와 소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요즘은 경찰에 가면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을 수도 있지
1: 네.
0: 않습니까?
1: 사전 등록제라고 그래서요. 아이 얼굴, 지문
0: 네.
1: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하고 얼굴 등록해놓으면 아마 한 시간도 안 돼서 찾을걸요?
0: 아, 정말요?
1: 예. 근데 이제 이걸 안 해놨을 때는 뭐몇 배. 시간이 며칠 뭐 이렇게 더 걸릴 수도 있어요.
0: 그러면 모든 미성년 자녀들은 그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는
1: 네, 18,
0: 겁니까?
1: 12만 어느 누구나 다할수
0: 아,
1: 있습니다.
0: 정말요?
1: 치매 노인도 가능하고요.
0: 아,
1: 장애 아동들 다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듣고 아직 안 했다 하시면 지금 바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골든타임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골든타임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1: 뭐, 3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0: 3시간이요?
1: 네.
0: 아.
1: 근데 뭐, 아이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하고 소통을 하면
0: 네.
1: 뭐 3시간까지 걸리지 않겠죠.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아이하고 소통만 하면 3시간 안에 신고가 될 걸로 보고요. 당시에는 뭐, 저희도 그랬지만 어떤 뭐 드라마 같은 내용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어떤 가정이든 어떤 아이든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0: 네, 알겠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그러니까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주자주 연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거와 비교하면 이 실종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예민해지고 좋아진 편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찾을 수도 있고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1: 우선 이제 법으로 저희가 그 넣어놓은 부분이 아이가 실종되면 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게 어떤 사건 사고인지 또는 뭐 요즘에 청소년 문제 뭐 어떤 가출 문제인지 어떤 범죄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탑입니다.
0: 아,
1: 예, 그
0: 정말요?
1: 정도로 바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법 개정도 필요했을 텐데,
1: 네.
0: 회장님이 또법 개정에 깊이 관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뭐 예를 들면 지금 휴대폰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거
0: 네, 원래 안
1: 이걸
0: 됐나요?
1: 네 원래는
0: 어머.
1: 소방청만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개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실종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0: 네.
1: 이런 법도 개정을 했고요. 또 해외로 나가 있는 그 입양 아동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 나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아이는 실종 아동이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2005년도에 소법을 적용해 가지고 3살 때 실종된 아이도 2005년도에 만 14살이 넘으면 가출인으로 관리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은 실종 아동이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실종 아동들이 유기아동들이 실종 아동이 될수 있었죠. 그 이후에는 18세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 심각하잖아요.
0: 그럼요.

0: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OECD 국가들이 실종아동이란 18세로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8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좋아지기까지 법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도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또 발전하니까 이게 실종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AI 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도움은 되고 있는데 좀 더.
1: 아, 좀 더.
0: 좀 더 이제 미국이나 미국의 NCME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1: 네.
0: AI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의학적인 부분, 뭐 법의학적인 부분을 좀 더 넣어가지고 그려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1: 지금도 AI 기술이 어느 정도 접목은 되고 있나 봐요?
0: 네. 현재 모습을 추정.
1: 아, 그래서
0: 그려지고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이 AI 기술이 더더욱 발전해서 실종아동을 찾는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나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0: 우선 관심입니다.
1: 아, 가장 중요하죠.
0: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종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민적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국민적 참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이제 좀 개선하고 만들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공소시효나 이런 부분들에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실종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뭐 이미 그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다 알고들 계시는데 좀 더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실종아동 찾기에 관한 정보를 저도 오며 가며 어디선가 보면 그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0: 네.
1: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0: 실종 아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예요.
1: 네.
0: 지금 13세 미만 성폭력이나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1: 네.
0: 실종아동 사건은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요. 아예.
1: 아.
0: 다시 얘기해서 공소시효라는 것은 그 수사를 해야 될 의무고
1: 네.
0: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계에 계신 분들이나 법조에 계신 분들은 좀 개선해서 적용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협회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이끌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국가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적인 자비로 이끈다는 게 한계가
1: 그럼요.
0: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곳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뭐 국가가 과연 네. 필요한가 이런 가족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국민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찾기 운동을 이어오신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대표 작가인 이금희 작가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수상은 불발됐지만 작가는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는데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은 이미 큰 보상을 받았다고 말이죠.

첫 번째 독자 같은 분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로이킴의 봄봄봄 들려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며 종이 쌀쌀했는데요. 지금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밤사이 조금 더 내리다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대구는 10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며 서울이 20도, 광주 19도, 대구 2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맑은 가운데 한낮에 20도를 웃돌며 따뜻해지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다만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용비교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짧게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주춤하고 외곽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월릉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시간 소통이 원활했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서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같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하며 경북과 부산, 경남 등을 찾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경북 포항에 이어 일요일 오전에는 부산 구포시당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구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5: 하정우는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4: 정 대표의 즉석 사면시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하 후보는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북구 발전 그리고 부산 발전.
6: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7: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4: 정 대표는 마치 고향을 떠난 뒤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금의 환영 같은 분위기였다며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같은 시간 구포시장에서 일정을 소화했지만 정 대표 일행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이어 경남 진주에서 열린 논계제 행사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광역단체장 지지율이 현재는 다소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소속 의원 후보들과 함께 세과시를 하며 보수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8: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웬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이렇게 대한민국의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0: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를 연기한 뒤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1: 후보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0: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정 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윤 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16곳의 후보 대진표가 마무리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나타난 전체 판세는 여당 우세인데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4: 천안함 비격 사건으로 보수 우세가 예상됐던 201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는 대참사로 불릴 만큼 실제 결과와 달랐습니다. 많게는 10곳 이상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에 그쳤고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7곳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한나라당 우세가 예상됐지만 초접전이 펼쳐졌고 인천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0% 이상의 일부 여론조사 차이를 극복하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크게 앞섰던 오세훈 후보 역시 실제 개표에선 순위가 4번이나 바뀌며 가까스로 당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론이 더해졌던 2014년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지만 이변은 여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인천과 부산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우위가 예상됐던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에, 부산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 각각 패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선 새정치연합 박원수 후보의 여론조사 우위가 그대로 이어졌고 초접전 열세를 보였던 강원도도 같은 당 최문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했는데 2018년엔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4곳을, 2022년 지방선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많게는 14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밖 우세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당층이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며 강행할 기세인데 보수 야권은 이를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5: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 내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한 사람 편안하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선거는 한가한 얘기라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2: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입니다.
6: 삭제 특검법입니다. 맞서 싸웁시다. 정당과 진영을 떠나 힘을 합칩시다.
5: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일정상 만남은 월요일로 하루 미뤘고 대신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경기 양양자 후보까지 총출동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넘어 공소 취소

0: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 간 모임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한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1: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입니다.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죄를 지어버린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0: 보수 야권이 협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웃음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3: 그걸 질문에 답하면 우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왔다 갔다 한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0: 민주당은 대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닌 진실 돋보기라며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야권의 셀프 사명 공세와 보수 결집 움직임에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을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선 한지혜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 단체 SNS방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극단과의 거리두기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은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찬성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오선 윤상현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동하는 건 부적절하고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다면 6.25 자유민주수호 정신도 함께 담아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TF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내일 오후 3시 공소 취소와 개헌 등을 주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해 12월 임명 이후 4개월 당정청을 잇는 소통의 가교로 국정현안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왔다면서 이제는 더 담대한 길에 서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6선 조 의원을 비롯해 5선인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히며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오는 13일 의원 현장 투표 80%를 통해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업부별 차별 논란의 탈퇴러시가 이어지는 등 내부 갈등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업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내일 다시 대화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계환 기자입니다.
5: 지난달 조합원 3만 명이 참여한 평택캠퍼스 결의대회로 해를 과시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하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이탈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 역시 최근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탈퇴를 신청한 조합원 대부분은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소속으로 노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건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 개편안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활용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지난 몇 년간 반도체 불황 속 회사를 지탱해온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에는 한참 낮은 수준의 성과급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노조 가입률 역시 반도체 80%, 가전과 모바일 부문 20%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업기간 노조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수준의 활동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 3만 명 가운데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조합원은 100명에 불과했다며 파업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이 불가피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4: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개혁활동을 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

0: 대장은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는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을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잡한 잔치와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 솔직히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삼성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완납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면서 이재용 회장의 이른바 뉴 삼성 체제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 지난 2020년 10월 삼성그룹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니온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 일가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024년 상속세 전체 세수 8조 원보다도 50% 많습니다. 삼성 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선택했고 지난달 납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홍라희 관장의 상속세가 3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속세 완납은 이재용 회장이 부담을 덜어내고 이른바 뉴삼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2: 이재용 회장인 경우 최근 5년간 받은 배당금만
3: 오일선 한국 CXO 연구소장입니다.
2: 대출 등을 받아 지분 처분 없이도 그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삼성이 발전과 성장 동력을 찾는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1: 이 밖에 삼성 일가가 사회에 환원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수집 미술품은 세계의 한국 문화의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된 최대 10조 원 가치의 이건희 컬렉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해외 순회전을 마친 뒤 시카고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회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열린 갈라디너에서 이재용 회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3: 한국인과 미국인의 결속을 다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 또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소아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2만 8천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YTN is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은 밤 시간 다시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5에서 30mm, 수도권은 5에서 20mm, 충청과 전북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이 북부간선도로가 계속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장안교에서 중랑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모두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 서행을 보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이 정체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요.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유계소,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 사이로 차간거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서울 다가서 서촌 하드못 부근 일대로는 이제 서행 정도로만 이동을 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정체 모두 풀렸습니다. 양양 쪽이나 서울 쪽으로 오고 가는 길 전 구간 수월한 흐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데도 정체가 대부분 풀렸는데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2km 구간 정체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김포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에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5월 3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연휴와의 시간들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원더걸스가 부릅니다. Tell me.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원더걸스의 Tell Me 듣고 왔습니다. 한 2008년, 2009년 그쯤이었을까요? 이 노래가 아마 우리나라를 다 휩쓸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전 국민이 이 노래에 맞춰서 텔미 춤을 추지 않았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어학연수 하겠다고 캐나다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잘 몰랐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모두가 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노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다시 그 과거의 한 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노래는 또 뭐가 있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저희한테 신청해 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신청곡은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9620번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로 인사 남겨주셨고요. 또 5265번님,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어린이날 공휴일 편성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만날게요. 라고 인사 전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5월 5일 휴일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매시 20분마다 뉴스앤뮤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뭐 어디 외출하실 계획 그리고 야외 나들이 할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동하시면서 심심하실 수 있잖아요. 또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날수 있는데 저희 FM 94.5MHz의 채널 고정하시고 매시 20분마다 찾아오는 뉴스앤뮤직과 함께하시면 심심하지 않게 좋은 노래 그리고 실시간 뉴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Earth, Wind and Fire의 Turn On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진영이 부릅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안정과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플러스 소속 7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6만 2천 배럴씩 증산하며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도 생산량을 일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법상 대규모 마약유통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라는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8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도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샌디에이고와의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뒤 후반 37분 부안가의 추격골을 도왔습니다. 2대0으로 끌려가던 LAFC는 손흥민의 도움과 함께 추격을 시작한 뒤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까지 터지며 샌디에이고와 2대2로 비겼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182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시지 남깁니다. 이번에도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는 못 받았어요. 언젠가는 전화가 오겠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에이, 이 청취율 조사 전화는 받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저도 늘 방송하면서 혹시 02로 걸려오는 전화 있다면 잘 받아주세요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 역시 02로 걸려오는 전화 늘 받으면 이게 스팸 전화이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한 영업 관련, 뭐 홍보 관련 전화여서 항상 실망하곤 했는데 아마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받으시는 분들이 행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는 그 함께하는 마음만으로도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늦은 봄맞이 청소를 하셨다고 비 오고 날도 흐려서 힘이 잘 안 나더라고요 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요즘 이렇게 계절 변하면서 예전에 쓰던 물건들 다 뭐 정리해서 들여놓으시고 또 새롭게 얇은 옷까지 그리고 이불, 뭐 침구류 꺼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은 뭐 이미 정리해서 넣어놨지만 아직까지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예, 괜찮은 건가요? 5월이 됐는데 아직도 밤에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극세사 이불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더워서 에어컨 켜고 자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2182번님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식 전해주시면서 또 신청곡도 올려주셨습니다. 김경호의 아버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아버지의 어깨를 보니까 문득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면서 산처럼 크게 느껴졌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 2182번님이 오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김경호의 아버지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의 임신부가 응급 상황으로 병원을 찾아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끝내 숨진 일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 의료체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충북 권역 보좌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긴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종전 협상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혁명수비대 산하 정보기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불가능한 군사작전이나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뿐이라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이후 이례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AP통신이 집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333번님, 촉촉히 비 내리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연휴 보내고 가게 일은 마무리하면서 잠시 힘듦을 내려놓고 뉴스앤뮤직 들으러 왔어요. 내일도 주말처럼 바쁜 날이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이어지면 우리 자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또 가게에 손님이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화요일까지 또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데 월요일 하루 연차 내면 최장 닷새간의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연휴 또 샌드위치 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333번님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정말 포스기 불날 정도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제 밤 9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이번 시간 끝곡으로 소녀시대 유닛 그룹이죠. 테티서 아드레날린 이어서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시간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등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또 한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기름램프를 못 간 지점 3자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고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 이어지는 북부외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이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포승 사이로 15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서해대교 위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0: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곧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이란이 수정 제시한 협상안은 14개 항으로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이루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영남권 공약에 초반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는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 삼성그룹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2024년 국가가 상속세로 거둔 8.2조 원보다 50% 많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3: 이란의 종전 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4: 이란의 새로운 14개 제안과 관련해서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4: 군사 공격 재개는 이란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면요.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 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종전 협상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혁명 수비대사나 정보기구는 사전이나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뿐이라면서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은 그 근거로 자신들이 미국의 봉쇄 시안을 제시한 점과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출구 전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가 악재는 계속되고 공화당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5: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파산 보호 신청을 2차례 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악화했습니다. 이번 폐업으로 17,0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4: 저희 비행기가 두 번이나 취소됐어요. 어제 처음이었는데 다시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문을 닫아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승객입니다.
5: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0: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입니다.
0: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5: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6: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어서
4: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입니다.
6: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 이란과 전쟁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데다 미 정부가 쿠바의 이란과 연계 가능성을 흘리면서 나온 발언이라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쿠바의 붕괴를 거론한 데 이어 3월에는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4: 쿠바를 장악하는 거죠. 해방시키든 점령하든 말이죠. 억선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말이에요. 쿠바는 지금 매우 약해진 나라거든요.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더 직설적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을 돌아오는 길에 쿠바 앞바다에 세우기만 하면 쿠바는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쿠바 정부가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4: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뭐가 미국을 위협하는 특별한 거라는 거죠? 쿠바가 평화로운 나라인데 뭐가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겁니까?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입니다.
7: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잇따른 제재는 비군사적 옥죄기의 강도 높이기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애초 국방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2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동 미군 감축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ABC 뉴스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일에서 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의 39%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1, 2기 임기를 통틀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5%로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지지율은 56%로 저점을 찍었고 무당파

0: 전체의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5%에 그쳤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오는데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1: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3: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4: 양계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 안보실장입니다.
3: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그러면 홍해 루트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3: 네,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6: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책을 시켜야 됩니다.
7: 네,
6: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라서요.
2: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세이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농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 농기계에 쓰이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비닐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8: 충북 청주의 한 농가입니다. 농민이 축사에서 사료를 나르고 밭에서는 농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비닐과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지만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 없어 농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가는 크게 오른 면세유 가격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9: 전부 저는 지금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모든 게 그 경유에 지금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승되다 보니까 모든 원가 면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8: 이 같은 부담은 면세유 가격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곳 남청주 농협주유소의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54원, 등유는 1,443원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평균 1,100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기름을 안 쓸 수도 없어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10: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1,550원? 그 정도에 지금 넣는 것 같아요.
8: 이에 남청주 농협은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1: 우리 농협에서 특별히 면세 수익금,
4: 이기룡 남청주 농협
11: 초합장입니다. 이 부분을 환원 사업을 하려고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대는 조금 더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경우 농가 경영 부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지난 1분기 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는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금융과 보험업은 큰 폭으로

0: 증가를 했지만 숙박과 음식점 업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 1분기 깜짝 성장 속에서도 이른바 K자형을 그리는 산업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나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는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의 파고에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4.1%나 급증했습니다. 1분기 1.7% 깜짝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같은 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 줄었고 일반 기계와 가전, 2차 전지도 수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공업 전체 생산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구조적으로 산업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금융보험업은 4.7% 증가해 14분기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3% 줄며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1분기 3.2% 줄었습니다.
3: 반도체 산업 경기는 초호황을
4: 김광석
3: 누리지만
4: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3: 전혀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와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경기 판단에 대한 착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서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밤시간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많이 풀렸지만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는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안성부근 일대로 이 모두 앞에 17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퍼순까지 15km 구간이 밀리고 이후로 서해대교 위에는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평택에서 팔탄 사이로 13km 구간도 주춤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충주 부근, 감곡에서 여주까지 19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YB와 박정현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회상.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YB와 박정현의 회상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 뉴스앤뮤직 마지막 시간대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상을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참 우리 가요들을 보면 동명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메이크 곡이라서 노래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같은 제목이지만 아예 다른 노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회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여러 노래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료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참여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 텐데요. 회상을 주제로 한 곡. 여러분은 어떤 가수의 회상이 생각나시나요? 자,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델리 스파이스의 회상, 그리고 리쌍과 백지영이 함께 부른 회상입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들과 선박 관련 회사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세 곳과 이들의 위장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들여와 이란과 대리 세력의 군사 자금에 쓰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김창민 감독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A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폭행을 가해 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는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에 대한 보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년 반 만에 2부 리그에서 성사된 수원 더비에서 수원FC가 수원삼성에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원FC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홈경기에서 전반 17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었지만 후반에만 내리 3골을 터뜨리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원FC의 하정우 선수는 후반 3분 만에 동점골을 넣은 뒤 2대1로 앞서가던 후반 38분에는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333번님,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 기념 메시지 댓글창에 살짝 적어놓고 왔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군요. 지난 4월 30일 저희 YTN 라디오가 문을 연 지 18주년 되는 날이었죠. 이걸 기념해서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커피 쿠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오늘 마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튜브 딱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신 다음에 안에 게시물 탭이 있거든요. 게시물 탭 꾹 누르셔서 들어가 보시면 최근 게시물에 이벤트 안내 관련 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마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알림이 갔을 텐데 깜빡하고 눌러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내용 쭉 읽어보시고 저희 YTN 라디오 개국 축하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들께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딱 1시간 2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오늘 마감이니까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들어가셔서 댓글로 저희 YTN 라디오 개국 축하해 주시고 또 파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회상을 주제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데이브레이크의 회상, 이어서 김성호가 부른 회상 함께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라그치 이란 외교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애초 국방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 납부를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나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남긴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는 약 1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배따라기의 회상, 임지훈의 회상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어린이날 오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자, 국민의힘은 후보를 넘어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 간 모임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한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2: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입니다.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어버린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1: 보수 야권이 협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웃음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3: 그걸 질문에 답하면

0: 우리 하정우 정명이 이 왔다 갔다 한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1: 민주당은 대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닌 진실 돋보기라며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야권의 셀프 사면 공세와 보수 결집 움직임에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내부 불만이 표출하며 최근 탈퇴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이 80%에 달하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에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이 최근 하루에 1,000명 이상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완납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면서 이재용 회장의 이른바 뉴 삼성 체제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3: 지난 2020년 10월 삼성그룹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니온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 일가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024년 상속세 전체 세수 8조 원보다도 50% 많습니다. 삼성 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선택했고 지난달 납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홍라희 관장의 상속세가 3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속세 완납은 이재용 회장이 부담을 덜어내고 이른바 뉴삼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4: 이재용 회장인 경우 최근 5년간 받은 배당금만 1조 7천억이 넘고 일부는 대출 등을 받아 지분 처분 없이도 그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삼성이 발전과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3: 이 밖에 삼성 일가가 사회에 환원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수집 미술품은 세계의 한국 문화의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된 최대 10조 원 가치의 이건희 컬렉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해외 순회전을 마친 뒤 시카고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회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열린 갈라디너에서 이재용 회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5: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3: 또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소아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2만 8천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주류 도매업 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주류 도매업 협회는 타 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소주나 맥주 등을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 규칙을 2018년 3월에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기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며 제재 방안을 만들어 회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인 만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혁 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고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찾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하며 경북과 부산, 경남 등을 차례로 찾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경북 포항에 이어 일요일 오전에는 부산 구포시당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구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만나고 기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7: 하정우는 정! 점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6: 경대표의 즉석 사면시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하 후보는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북구 발전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당대표께서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6: 정 대표는 마치 고향을 떠난 뒤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금의 환영 같은 분위기였다며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0: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같은 시간 구포시장에서 일정을 소화했지만 정 대표 일행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경남 진주에서 열린 논개제 행사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광역단체장 지지율이 현재는 다소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소속 의원, 후보들과 함께 새 과시를 하며 보수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2: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 최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웬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2: 이 자리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기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를 연기한 뒤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4: 후보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2: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정 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윤 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16곳의 후보 대진표가 마무리되며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나타난 전체 판세는 여당 우세인데 이 같은 조사가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도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천안함 비격 사건으로 보수 우세가 예상됐던 201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는 대참사로 불릴 만큼 실제 결과와 달랐습니다. 많게는 10곳 이상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에 그쳤고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7곳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한나라당 우세가 예상됐지만 초접전이 펼쳐졌고 인천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0% 이상의 일부 여론조사 차이를 극복하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크게 앞섰던 오세훈 후보 역시 실제 개표에선 순위가 4번이나 바뀌며 가까스로 당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론이 더해졌던 2014년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지만 이변은 여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인천과 부산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우위가 예상됐던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에, 부산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 각각 패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선 새정치연합 박원수 후보의 여론조사 우위가 그대로 이어졌고 초접전 열세를 보였던 강원도도 같은 당 최문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했는데 2018년엔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0: 14곳을 2022년 지방선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많게는 14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밖 우세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당층이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이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며 강행할 기세인데 보수 야권은 이를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협곡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을 사법 내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한 사람 편안하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선거는 한가한 얘기라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범죄 삭제 특검법입니다. 맞서 싸웁시다. 정당과 진영을 떠나 힘을 합칩시다.
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일정상 만남은 월요일로 하루 미뤘고 대신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경기 양양자 후보까지 총출동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넘어 공소취소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 간 모임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한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4: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입니다.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어버린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2: 보수 야권이 협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웃음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5: 그걸 질문에 답하면 우리 하정우 정명이 왔다 갔다 한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2: 민주당은 대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닌 진실 돋보기라며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야권의 셀프 사명 공세와 보수 결집 움직임에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6: 이란의 종전 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7: No, I haven't. I'm looking at it up here. Yeah. I'll let you know about it later.
6: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7: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6: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 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0: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이란 이슬람 청명 수비대가 종전 협상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혁명 수비대 산하 정보기구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불가능한 군사작전이나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뿐이라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은 그 근거로 자신들이 미국에 봉쇄 시한을 제시한 점과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시간 3일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3일 오후 3시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위치한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시리크에서 서쪽으로 11해리 떨어진 곳에서 벌크선 한 척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모든 승무원은 안전하며 환경 영향은 파악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가 악재는 계속되고 공화당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파산 보호 신청을 두 차례 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악화했습니다. 이번 폐업으로 17,0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3: We got our flight canceled two times. First time was yesterday, and then they said to rebook the flight over again. And then we did rebook it, but then this morning when we got here, there was like, oh, we canceled all the flights because the Spirit shut them down.
2: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4: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방 유류세를 우리가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2: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 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5: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0년, 2025년의 어느 시점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유가가 이미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 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유럽 각국은 자주 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며 경제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6: 트럼프 대통령은 주도 미군 감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8: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에도 독일에서 이렇게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6: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단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9: Also auf jeden Fall würde das sehr treffen, weil dieser Umkreis ist sehr abhängig finanziell davon und ich denke, das würde einen großen Schaden hinterlassen.
6: 변화의 바람은 중동에서도 거셉니다.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하며 경북과 부산, 경남 등을 차례로 찾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경북 포항에 이어 일요일 오전에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구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만나고 기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4: 하정우는 정! 점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3: 경대표의 즉석 사면시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하 후보는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북구 발전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당대표께서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3: 정 대표는 마치 고향을 떠난 뒤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금의 환영 같은 분위기였다며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같은 시간 구포시장에서 일정을 소화했지만 정 대표 일행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경남 진주에서 열린 논개제 행사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광역단체장 지지율이 현재는 다소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소속 의원, 후보들과 함께 새 과시를 하며 보수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1: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웬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1: 이 자리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정전 의원의 복당 심사를 연기한 뒤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3: 후보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1: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정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윤 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0: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16곳의 후보 대진표가 마무리되며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나타난 전체 판세는 여당이 우세인데 이 같은 조사가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도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천안함 비격 사건으로 보수 우세가 예상됐던 201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는 대참사로 불릴 만큼 실제 결과와 달랐습니다. 많게는 10곳 이상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에 그쳤고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7곳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한나라당 우세가 예상됐지만 초접전이 펼쳐졌고 인천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0% 이상의 일부 여론조사 차이를 극복하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크게 앞섰던 오세훈 후보 역시 실제 개표에선 순위가 4번이나 바뀌며 가까스로 당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론이 더해졌던 2014년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지만 이변은 여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인천과 부산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우위가 예상됐던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에, 부산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 각각 패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선 새정치연합 박원수 후보의 여론조사 우위가 그대로 이어졌고 초접전 열세를 보였던 강원도도 같은 당 최문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했는데 2018년엔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4곳을, 2022년 지방선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많게는 14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밖 우세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당층이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며 강행할 기세인데 보수 야권은 이를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5: 개혁신당

0: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 내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한 사람 편안하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선거는 한가한 얘기라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범죄 삭제 특검법입니다. 맞서 싸웁시다. 정당과 진영을 떠나 힘을 합칩시다.
0: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일정상 만남은 월요일로 하루 미뤘고 대신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경기 양양자 후보까지 총출동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넘어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간 모임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한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2: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입니다.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어버린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0: 보수 야권이 협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웃음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3: 그 질문에 답하면 우리 하정우 정명이 이 왔다 갔다 한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0: 민주당은 대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닌 진실 돋보기라며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야권의 셀프 사면 공세와 보수 결집 움직임에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항에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9: 이란의 종전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0: No, I haven't. I haven't. I'm looking at it up here. Yeah. I'll let you know about it later.
9: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10: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9: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7: 이란은 미국이 새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치면 이란의 답변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14개 항 제안은 전쟁을 종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 제안에는 핵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답변 내용에 따라 양국의 대면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8: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가 악재는 계속되고 공화당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0: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파산 보호 신청을 두 차례 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악화해 실직 위기에 처했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2: We got our flight canceled two times. First time was yesterday, and then they said to rebook the flight over again. And then we did rebook it, but then this morning when we got here, there was like, oh, we canceled all the flights because the Spirit shut them down.
1: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3: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방 유류세를 우리가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1: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 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4: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0: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원유 수출이 지난 4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5: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유럽 각국은 자주 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며 경제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6: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8: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에도 독일에서 이렇게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6: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단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9: Also auf jeden Fall würde das sehr treffen, weil dieser Umkreis ist sehr abhängig finanziell davon und ich denke, das würde einen großen Schaden hinterlassen.
6: 변화의 바람은 중동에서도 거셉니다.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급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0년, 2025년의 어느 시점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곧 유정을 폐쇄할 상황이며 다음 주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가 악재는 계속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3: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파산 보호 신청을 두 차례 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악화했습니다. 이번 폐업으로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4: We got our flight canceled two times.
5: 우리 비행기가 두 번이나 취소됐어요. 어제 처음이었는데 다시 예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약했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하니까 문을 닫아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충격입니다.
3: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6: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입니다.
6: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3: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7: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5: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입니다.
7: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0: 의회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주둔 미군 감축 방침에 유럽은 자주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며 경제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우리는 병력을 대폭 감축할 것이며 5천 명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감축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3: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4: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입니다.
5: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3: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단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4: 어쨌든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주둔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변화의 바람은
4: 람슈타인 미군 기지 주변 주민입니다.
3: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 안정과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소속 7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감산 정책에 반발해 기습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가 탈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증산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총리는 물론 장관까지 나서 동남아시아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장 귀한 원유를 선물로 보내는가 하면 막대한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속내가 뭘까요?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원유 조달이 버겁자 일본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는 거라고 전했지만 그만큼 일본 역시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산 원유 수입도 대폭 늘리며 기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국도 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고이즈미 방위상까지 나서 동남아시아 마음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정상회담 전에 400만 배럴 원유 열흘치를 선물했습니다.
4: 중동 정세에 따른 대응으로 제가 최근 출범시킨 파워 아시아의 첫 번째 과제로서 베트남 의미선 정유소의 원유 조달에 대해 NEXI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6: 동남아 국가들이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가량을 금융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필요한 나라엔 긴급 차관까지 빌려줄 생각입니다.
4: 베트남은 일본의 지역 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여기에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과 연결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이 포함됩니다.
6: 그러면서
4: 베트남 총리입니다.
6: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남아 해양 안보 능력을 키우는데 일본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4: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변함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6: 다카이치가 전면에 내세운 FOIP,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원래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016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를 명분 삼아 일본은 세계적으로 원유가 부족해진 틈을 타 동남아 국가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로선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의 이익이 되는 협력 정책을 늘어놓고 다른 나라들 동참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자마자 속도를 내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4: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도 불편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1: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나프타 대란에 건설 자재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2: 자재 가격 상승을 못 견딘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벽이나 유리 등에 붙이는 시트지 제조업체가 상품을 놓아두는 창고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납품할 수 있게 원래 재고를 꽉 채워둬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8: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트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고가 동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130여 개 가운데 30%가 저렇게 재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7: 이란 전쟁 이후로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트지에는 필수 재료로 PVC가 들어가는데 PVC는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수급난이 빚어진 탓에 PVC 역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진 PVC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높아진 만큼 시트지 업체들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9: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시트지 됐고 제조업체 4월 달에 대표입니다. 또 인상이 됐고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7: 이러한 마감재 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레미콘, 혼화제도 수급 불안으로 각각 30%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숫자는 1,400곳 정도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많았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도 유탑건설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으며 인력구조 재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달 중 아예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다 해도 이미 올라버린 공사비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10: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고 해서
4: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10: 물동량이 오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일단은 국제무역이라서 달러 기준 결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죠.
7: 타겟책으로 정부는 자재 수입 단가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방침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의 짙어진 침체 분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지난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는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죠.

0: 하지만 숙박, 음식점 업은 6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1: 1분기 깜짝 성장 속에서도 이른바 K자형을 그리는 산업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나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는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두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의 파고에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4.1%나 급증했습니다. 1분기 1.7% 깜짝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같은 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 줄었고 일반 기계와 가전, 2차 전지도 수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공업 전체 생산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구조적으로 산업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금융보험업은 4.7% 증가해 14분기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은 1.3% 줄며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1분기 3.2% 줄었습니다.
3: 반도체 산업 경기는 초호황을 누리지만 비반도체
4: 김광석
3: 산업의 경우에는 전혀
4: 한국경제산업연구원
3: 경제연구 실장입니다. 실장입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다 할수 있겠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와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경기 판단에 대한 착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인 만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혁 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고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0: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 정지 기간을 줄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업부별 차별 논란에 탈퇴 러시가 이어지는 등 내부 갈등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1: 이미 파업에 들어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대화에 나섭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5: 지난달 조합원 4만 명이 참여한 평택 캠퍼스 결의대회로 새를 과시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하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이탈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 역시 최근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탈퇴를 신청한 조합원 대부분은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소속으로 노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건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 개편안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활용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지난 몇 년간 반도체 불황 속 회사를 지탱해온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에는 한참

0: 낮은 수준의 성과급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노조 가입률 역시 반도체 80%, 가전과 모바일 부문 20%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업기간 노조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수준의 활동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 4만 명 가운데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조합원은 100명에 불과했다며 파업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이 불가피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개혁 활동을 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는가라고 적었습니다.
2: 국내 1위, 세계 8위 해운선사 HMM이 노사 합의로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정부와 부산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본사 부산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HMM 노사. 10여 차례 정식 교섭 끝에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오는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그러니까 본사 소재지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 곧이어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발전과 해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산항 북항에 이른바 랜드마크급 사옥도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대표이사 집무실을 먼저 이전하고 본사 이전은 법적 절차를 끝내고 노사 협의를 거쳐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4: 노사가 본사 이전에 대해 합의한 만큼
5: 최원혁 HMM 대표이사입니다.
4: 타개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3: 노조는 이란 전쟁 등 시기적인 문제와 국가 전략 사업인 해운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본사 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6: 언제든지 이런 기본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조합원이 불리한 이익을 받거나
5: 정성철 HMM 육상노조 지부장입니다.
6: 저희가 가진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3: 정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세제와 금융 지원, 정주 여건 조성 등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양수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5: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7: 재정 당국도 지금 계속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3: 본사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임직원에게 감사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도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성장에 필요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HMM 본사 이전으로 부산은 먼저 이전한 해양수산부와 이전 예정인 해양공공기관, 설립 예정인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등으로 해양수도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주류 도매업 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주류 도매업 협회는 타 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소주나 맥주 등을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 규칙을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제재 방안을 만들어 회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0: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구도와 민심의 향방을 뉴스로 살펴봅니다.
1: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치르는 전국 단위 첫 선거로 민주당이 총선 압승과 대선 승리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거머쥘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자며 국정 심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조국, 송영길, 이광재, 한동훈 후보 등 여야 잠룡들의 원내 입성 여부도 관심입니다.
2: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각 당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하면서 경북과 부산, 경남 등을 차례로 찾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경북 포항에 이어 일요일 오전에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구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4: 하정우는 정! 정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0: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3: 정 대표의 즉석 사면시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하 후보는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북구 발전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0: 하정우 열심히 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5: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3: 정 대표는 마치 고향을 떠난 뒤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금의 환영 같은 분위기였다며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같은 시간 구포시장에서 일정을 소화했지만 정 대표 일행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경남 진주에서 열린 논계제 행사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광역단체장 지지율이 현재는 다소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소속 의원, 후보들과 함께 세과시를 하며 보수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1: 하지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6: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웬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0: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6: 이 자리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기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를 연기한 뒤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8: 후보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0: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판단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6: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정 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윤 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2: 와이텐은 주요 도시를 훑으며 민심을 확인하고 유권자 소망을 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1: 네, 첫 번째로 서울의 목소리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9: 세계 10위권 글로벌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930만 각계각층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는 공간입니다.
10: 취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좀 대형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꿈도 바람도 다양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장 타이틀을 주기 위해 공천장을 받은 두 명의 정치인이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MZ감성의 성수동 신화를 만들며 급부상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그리고 헌정사 첫 오선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12: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13: 기득권 카르텔의 귀환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내겠습니다.
9: 최근 여론조사들은 정원호 후보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실제 민심은 어떨까? YTN이 4개 자치구를 추려 현장을 훑어봤더니 변화에 대한 열망과 안정적 시정을 바라는 마음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14: 오늘 정원호 후보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잘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15: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16: 지금 현재 시장님을 뽑고 싶어요. 저는 서울시를 안정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17: 그런 서울의 특색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9: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유권자 비중도 컸는데 상당수가 부동산 이슈를 첫 손에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8: 강북의 발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19: 이제 주택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9: 집값 안정 정책과 재건축 구상 등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부동층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집값 관련된 정책에 좀 중점을 둬서 볼 것 같다.
9: 여든 야든 상관없이 내 삶을 낫게 해줄 행정가를 뽑겠다는 민심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지역 색채가 강하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서울 시민만의 특징으로 읽힙니다.
21: 정책을 보고 뽑을 것 같고요. 육아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9: 역대 서울시장 성적표는 5-5 박빙입니다. 최근에 민주진영이 내리 3선을 한 뒤 오세훈 시장이 두 번 연속 이겼습니다. 선거까지 앞으로 30여일, 진영은 갖춰졌고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할 시간입니다.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 서울시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그 치열한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갈림길에선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박광렬에게 실제로 마약을 건넸는지 등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마스크를 쓴 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22: 네, 마약 밀반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렬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박광렬과는 무슨 사이십니까?
6: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을 수사하던 중 최 씨가 박광렬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최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최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강제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일부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공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법 위반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정황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 면접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여론조사는 리서치 앤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무선 전화 면접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무선 전화 면접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8.7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5시 35분입니다. 잠시 후 듀엣터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소년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이 연령의 상한을 13살로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관련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꼽힐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해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공론화 논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민 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낙인 효과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권고안은 보완을 거쳐 5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개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5월 4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0: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1: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세 곡이 모두 동화가 원작이네요.
0: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는 샤를 페로와 그림 형제의 동화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이고요.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 여러 곳에서 전해지는 설화가 원작이죠.
1: 발레라는 장르가 동화를 무대에 올리기 좋을 것 같은데 오페라는 어떤가요?
0: 뭐잘 아시겠지만 발레처럼 많지 않지만 동화 원작하는 오페라도 있죠.
1: 로시니의 그 신데렐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자주 무대에 올려지는 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도 있습니다.
1: 조금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프로코피예프의 세계의 오렌지 사랑이라는 오페라도 있고 바르톡이 작곡한 푸른 수염의 성도 있습니다. 모두 동화가 원작입니다.
0: 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이중창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소프라노 앤 머레이와 에디타 그루베로바가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이막 아리아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0: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 2막에 나오는 이중창,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이어서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2막 아리아, 더 이상 슬프지 않아였습니다.
1: 동화를 각색한 음악으로는 오케스트라 작품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이 듀카가 작곡한 마법사의 제자입니다.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유명한 곡입니다. 괴테의 시가 원작인 동화고요.
0: 내용이 재밌죠. 마법사가 집을 비우면서 제자에게 물을 채워놓으라고 했는데요. 꾀가 난 제자는 빗자루를 시켜 물을 채워놓았지만 멈추는 주문을 몰라서 당황한 끝에 빗자루를 도끼로 부숴버렸지만 빗자루 조각이 여러 빗자루로 변해 계속 물을 퍼오는 바람에 결국 집안 전체를 물바다로 만드는 내용이죠.
1: 이거 그거네요. 그 거의 뭐 그런 거네. 소금 계속 나오는 맷돌 바다에 물에 들어갔더니 결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바다가 짜졌다 하고 있잖아요.
0: 부채였나? 네.
1: 막 그랬잖아.
0: 맞습니다.
1: 그런 거네. 이야기를 퓨즈 음악으로 작곡한 것이 듀카가 작곡한 마법사의 제자고요. 이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0: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하루 쉬고요. 저희는 모레 수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제 6.3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혈안인 듯하고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으로 논란을 키우는 중입니다. 양당 모두 각자 정치적인 셈법에만 매몰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3: 이란 전쟁은 교착 상태입니다. 이란은 미국에 제안한 종전 조건에 역제안을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에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입장을 파키스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조만간 답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의 제안엔 핵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3: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다며 다음 주에 이란이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을 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장동훈 대표는 어제 대구를 방문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3: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업구별 차별 논란에 탈퇴 러시가 이어지는 등 내부 갈등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업에 들어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다시 사측과 대화에 나섭니다.
2: 전국 곳곳에 내리던 봄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고 어린이날이자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다시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4: 네, 이스라엘 공영방송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14개안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6: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누가 지도자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4: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9개 항 종전안에 대해 지난 2일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마련해 파키스탄에 전달했죠.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안 대신 한 달 안에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완전한 종전을 요구했는데요.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해상 봉제와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새 메커니즘 구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매체

0: 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사면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프로골프 투어 캐딜락 챔피언십에 참석했는데요. 이란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오늘 저녁 백악관으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용기에서 종전안에 대한 새로운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이란 역시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0: 네, 이란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미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고 이란의 입장을 곧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제안은 이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새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이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2: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3: 군사공격 재개 가능성은 이란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면요. 지금은 지켜봐야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네, 미국은 이란이 곧 유정을 폐쇄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0: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현재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다음 주쯤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 정권의 자금 유입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서 현재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47년 동안 훔친 자산이 없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나섰지만 매우 적은 수익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We think that they've
3: 우리는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130만 달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과거 1일 석유 수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0: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이 원유 등을 구입해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면서 중국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있다고 밝혀서 이 다음 달 14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 고유가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거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에 나선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은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들 7개 국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지만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하루에 6만 2천 배럴씩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2만 6천 배럴, 쿠웨이트 1만 6천 배럴, 카자흐스탄 1만 배럴, 알제리 6천 배럴, 5만 5천 배럴 등입니다. 이번 감산 완화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에 대응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그동안 회원국의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면서 유가를 조절해왔습니다. 지난달 UAE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한 뒤 증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UAE 이후에 다른 가입국들이 연쇄 탈퇴하는 걸 막고자 실질적으로 증산을 허용하는 당근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들이 상당수라서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에서 2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45로 일주일 전보다 8.3%,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로는 49% 상승했습니다.

0: 이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미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가 낮아졌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2: 전쟁이 해결되고 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5년 시점보다도 훨씬 낮아질 거라는 점에 대해 저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3: 네,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인데 막상 미국은 원유 수출 특수를 누리는 중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과 베네수엘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국의 경제 방송인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의 자료를 이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케이플러 집계에서 현재 매일 50척에서 60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미국 항구로 향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입니다. 이들 선박 상당수는 이란 전쟁 전에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했던 아시아 국가의 선박들로 중동 공급 차질이 발생하자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다만 정유시설 대부분이 중동산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미국산 정질유는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 노선 변경은 영구적인 재배치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업계에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다만 케이플러는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근본적으로 미국 등 다른 지역이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답은 중동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우리나라 선박이 홍해를 빠져나오는데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4: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 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6: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양부 물량이
2: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6: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그러면 홍해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6: 네,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8: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9: 네,
8: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라서요.
5: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3: 이란 전쟁 속에서도 지난 1분기 국내 경제 성적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생산 증가는 소폭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1분기 깜짝 성장 속에서도 이른바 K자형을 그리는 산업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나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는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의 파고에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4.1%나 급증했습니다. 1분기 1.7% 깜짝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같은 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 줄었고 일반 기계와 가전, 2차 전지도 수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공업 전체 생산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구조적으로 산업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금융보험업은 4.7% 증가해 14분기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3% 줄며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1분기 3.2% 줄었습니다.
9: 반도체 산업 경기는 초호황을 누리지만 비반도체
2: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9: 또 반도체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와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경기 판단에 대한 착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나프타 대란에 건설 자재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4: 자재 가격 상승을 못 견디는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벽이나 유리 등에 붙이는 시트지 제조업체가 상품을 놓아두는 창고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납품할 수 있게 원래 재고를 꽉 채워둬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12: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트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고가 동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130여 개 가운데 30%가 저렇게 재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11: 이란 전쟁 이후로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트지에는 필수 재료로 PVC가 들어가는데 PVC는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수급난이 빚어진 탓에 PVC 역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진 PVC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높아진 만큼 시트지 업체들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13: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됐고 4월 달에 또 인상이 됐고
2: 시트지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13: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11: 이러한 마감재 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레미콘, 혼화재도 수급 불안으로 각각 30%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숫자는 1,400곳 정도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많았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도 유탑건설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으며 인력구조 재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달 중 아예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다 해도 이미 올라버린 공사비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14: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고 해서
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14: 물량의 물동량이 오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일단은 국제무역이라서 달러 기준 결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죠.
11: 타겟책으로 정부는 자재 수입 단가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방침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의 짙어진 침체 분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3: 이란 전쟁이 이렇게 석 달째 접어

0: 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농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 농기계에 쓰이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비닐 같은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2: 충북 청주의 한 농가입니다. 농민이 축사에서 사료를 나르고 밭에서는 농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비닐과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지만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 없어 농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가는 크게 오른 면세유 가격이 더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3: 전부 저는 지금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모든 게그 경유에 지금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승되다 보니까 모든 원가 면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2: 이 같은 부담은 면세유 가격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곳 남청주 농협주유소의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54원, 등유는 1,443원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평균 1,100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기름을 안쓸 수도 없어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4: 한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1,550원? 그 정도에 지금 넣는 것 같아요.
2: 이에 남청주 농협은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 우리 농협에서 특별히 면세 수익금, 면세 이익금 남는 거 있죠. 요 부분을
6: 남청주 농협
5: 환원사업을 하려고
6: 조합장입니다.
5: 내년 하고 있는데 금년대는 조금 더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경우 농가 경영 부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이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주요 도시를 훑으면서 민심을 확인하고 유권자들의 소망을 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로 서울의 목소리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 세계 10위권 글로벌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930만 각계각층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는 공간입니다.
2: 취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좀 대형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꿈도 바람도 다양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장 타이틀을 주기 위해 공천장을 받은 두 명의 정치인이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MZ감성의 성수동 신화를 만들며 급부상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그리고 헌정사 첫 오선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4: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5: 기득권 카르텔의 귀환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내겠습니다.
1: 최근 여론조사들은 정원호 후보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실제 민심은 어떨까? YTN이 4개 자치구를 추려 현장을 훑어봤더니 변화에 대한 열망과 안정적 시정을 바라는 마음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6: 오늘 정원호 후보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잘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7: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8: 지금 현재 시장님을 뽑고 싶어요. 저는 서울시를 안정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9: 그런 서울의 특색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유권자 비중도 컸는데 상당수가 부동산 이슈를 첫 손에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0: 강북의 발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11: 이제 주택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1: 집값 안정 정책과 재건축 구상 등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부동층은 이번 선거에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2: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집값 관련된 정책에 좀 중점을 둬서 볼 것 같다.
1: 여든 야든 상관없이 내 삶을 낫게 해줄 행정가를 뽑겠다는 민심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지역 색채가 강하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서울 시민만의 특징으로 읽힙니다.
13: 저는 정책을 보고 뽑을 것 같고요. 육아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 역대 서울시장 성적표는 5-5 박빙입니다. 최근에 민주진영이 내리 3선을 한 뒤 오세훈 시장이 두 번 연속 이겼습니다. 선거까지 앞으로 30여일, 진영은 갖춰졌고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할 시간입니다.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 서울 시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그 치열한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4: 5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와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자며 국정 심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PK 지역 민심 공약을 이어갑니다. 어제 경남 창원과 진주의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던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에 참석해 선거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 여권을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당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오늘 공소 취소와 개헌 등을 주제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노조는 내일까지 파업을 더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노사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창민 감독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A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가해 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완납했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이른바 류삼성 체제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5: 지난 2020년 10월 삼성그룹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니온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 일가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024년 상속세 전체 세수 8조 원보다도 50% 많습니다. 삼성 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내는 연보연납을 선택했고 지난달 납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홍라이 관장의 상속세가 3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속세 완납은 이재용 회장이 부담을 덜어내고 이른바 유삼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16: 이재용 회장인 경우 최근 5년간 받은 배당금만 1조
17: 한국 CXO 연구소장입니다.
16: 일부는 대출 등을 받아 지분 처분 없이도 그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삼성이 발전과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15: 이 밖에 삼성 일가가 사회에 환원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수집 미술품은 세계의 한국 문화의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된 최대 10조 원 가치의 이건희 컬렉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해외 순회전을 마친 뒤 시카고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회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열린 갈라디너에서 이재용 회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18: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
17: 한국인과 미국인의 결속을 다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5: 또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소아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2만 8천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으로 4일 아침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0: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현재 이란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자국의 선박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의 종전협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작전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현실이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일에 나옵니다.
1: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2.3 비상기형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한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 선고량은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 다음 날에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최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옵니다. 1심은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업가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미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협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네,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 면접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여론조사는 리서치 앤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무선 전화 면접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8.3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35분입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7: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 아니 본사에서 직접 교육도 하고 관리 잘해준다면서요. 그래서 믿고 계약한 건데 막상 열어보니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3: 아니, 우리한테 팍 필라테스 기구도 그래요. 본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한 거라고 6천만 원 넘겨주고 산 건데 아니 글쎄 시중에서 훨씬 싸게 팔린 제품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2: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내세워놓고 이럴 줄 몰랐어요.
3: 에이 그니까 이건 우리 점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장 고소장 접수합시다.
4: 지난 2024년 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의 가맹 점주들이 본사 관계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강사가 배정됐고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던 필라테스 기구 역시 시중 제품을 비싸게 판 것 아니냐 주장했죠.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당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해당 필라테스 업체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을 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 혐의 피소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그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이 공정했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이 경찰 관계자들과 접촉했고 접대와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6: 현재 필라테스 가맹 사업주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 끼인 상태로 해당 학원과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가맹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남편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4: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었을 뿐 가맹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발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광고 모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건지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4: 네, 아마 이 문구로 이 사건 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소위 말해 말 한마디 이슈라고 하죠. 보는 순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유명 인플루언서는 누구고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사건이 꽤 복잡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개요부터 차근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네,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들과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있습니다. 이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를 보내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 모집 강사를 배정했고 시중 2,600만 원대 기구를 직접 개발품인 것처럼 설명해 6,200만 원에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주들의 불만 수준이 아니라 가맹 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 자체가 적절했는지부터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4: 네.
7: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왜 함께 고소됐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점주들 입장에서는 단순 광고 모델을 넘어서 브랜드의 신뢰와 전문성을 보증하는 얼굴처럼 비춰졌다는 거죠. 일부 기사에는 홍보물에서 A씨가 교육이사처럼 표시됐다는 내용도 있어서 점주들이 그 표현을 믿고 계약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엔 가맹 분쟁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 인플루언서 A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4: 네, 이게 이제 단순히 광고 모델만은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박람회 같은 데 있잖아요.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이 인플루언서 A씨가 전면에 나서서 마치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출발점은 가맹 점주들이 본사가 처음 약속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는 건데, 일단 가맹 점주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1: 만약 점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기죄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양성한 강사를 보내준다. 직접 개발한 고가 장비다. 예상 매출이 월 3천만 원 수준이다.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건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운영 법인에 대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등을 일부 인정한 사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주들이 허위 설명을 믿고 점포를 열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입증하면 민사적으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그리고 민사상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 A씨입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에 등장했고 그 이미지와 신뢰도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줬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모델이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1: 광고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 체결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허위 설명을 함께 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인트는 A씨가 정말 단순 모델이었는지, 아니면 점주들이 볼때 사업 운영이나 교육 체계에 책임 있는 사람처럼 비춰졌는지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A씨 측은 나는 오직 광고 모델 계약만 했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고, 실제 공개된 계약서에도 초상권 사용은 광고 홍보 목적에 한정되고 가맹 사업의 영업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이사라는 표기된 홍보물에 대해 정정 요청까지 했다는 카카오톡 내용까지 공개됐다고 합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홍보물이나 대외 설명에서 A씨가 교육이사, 전문 책임자, 신뢰 보증인처럼 표시됐고 점주들이 그 표현을 신뢰해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상 지위는 단순 모델인데 외부 홍보상 지위는 훨씬 크게 포장됐다면 그 괴리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그 부분이 뭐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었죠?
1: 네, 일단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A씨가 프랜차이즈 운영이나 가맹 사기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에는 가맹 사기 의혹이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불송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런 별도의 의혹이 붙으면서 다시 커졌습니다.
0: 네, 그게 지난해 초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죠.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당시에는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이었다면은 지금은 수사 무마 의혹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1: 최근 새롭게 불거진 수사 무마 의혹.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담당 수사팀장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접대나 금품 제공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관련 경찰관들은 직위 해제되거나 감찰 대상이 됐고, 검찰은 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직위해제는 곧바로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사건의 무게중심은 가맹 사기가 있었냐, 이것을 넘어서 그 수사가 외부 청탁으로 왜곡됐냐, 이것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직위해제됐다고 해서 곧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인 건데 다만 이런 대응 자체가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사안을 뭐 가볍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 수사기관에도 이게 수사 공정성의 문제로 이제 비춰지면서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 네. 그나저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말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B씨. 이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이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사건에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1: 네, B씨는 지금 A씨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아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군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즉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들에 따르면 B씨는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 무마 의혹과 금융범죄 의혹의 교착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0: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유명 인플루언서 A씨, 남편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건이 됐든 수사 무마 의혹이 됐든 A씨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일 것 같거든요.
1: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남편이 청탁을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자동으로 형사 책임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A씨에게 문제가 되느냐는 A씨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 쪽에서는 A씨가 실제 운영이나 계약 유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고 수사 무마 의혹 쪽에서는 A씨가 남편의 경찰 접촉이나 정보 유출, 금품 제공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0: A씨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밝혔던데요. 해당 입장문,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특히 눈길이 가시던가요? 그리고 입장문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A씨 입장에서든 아니면 수사 당국 측에서든 가장 중요한 뭐 관건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A씨 입장문에서 두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과 네. 다른 하나는 남편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문장은 결국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이 두 갈래의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이렇게 선을 긋는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홍보물에는 A씨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교육이사 표기에 대해 언제 정정 요청을 했는지, 점주들에게 어떤 설명을 전달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화 내역, 메시지, 일정, 자금 흐름과 같은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A씨 입장에서의 최대 관건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 모델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고 수사당국에서는 반대로 그 주장과 배치되는 관여 정황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증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앞으로 이 사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1: 지금 가장 파급력이 큰 수사 무마 의혹 실체입니다. 남편 B씨의 금품 향응 제공, 경찰과의 접촉, 수사 정보 유출, 불송치 과정의 정당성, 재수사의 실용성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 연예계 이슈나 프랜차이즈 분쟁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발레리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6: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전국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린 뒤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2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낮부터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공기질은 전권역에서 청정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화창하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평소 아침보다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확연히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군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여파로 서행되고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 북단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

0: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14개안 종전 협상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9개안 종전안 제시에 이란이 14개항의 종전안을 역제안한 건데 이란의 핵 보유 금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종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안정과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OPEC 플러스 소속 7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6만 2천 배럴씩 증산하며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도 생산량을 일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감산 정책에 반발해 기습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가 탈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증산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두 번째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 국내로 원유를 싣고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치르는 전국 단위 첫 선거로 민주당이 총선 압승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쥘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자며 국정 심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조국과 송영길, 이광재, 한동훈 후보 등 여야 잠룡들의 원내 입성 여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늘날 여의도에서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과 회동합니다. 오 후보 캠프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안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별법 처리 반대를 위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회동 참석자는 국민의힘 세 후보를 비롯해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PK 지역 민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어제 경남 창원과 진주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던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포항에서 열리는 경북 공천자 대회에 나서 선거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을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선 한지하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

0: 단체 SNS방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극단과의 거리두기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은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찬성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오선 윤상현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동하는 건 부적절하고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다면 6.25 자유민주수호 정신도 함께 담아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TF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에 오늘 오후 3시 공소 취소와 개헌 등을 주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구포시장에 왔는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면서 구포시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니 황당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오는 5일까지 이틀간 파업을 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선으로 어제보다 다소 낮지만 낮이 되면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청주, 대전과 부산 등이 2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8.6도, 습도는 82%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8: 가자.
6: 어딜요?
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9: 배차 완료. 캠택시로 출발합니다.
10: 병택시!
1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병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6: 세계 반도체 수도.
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0: 바로 평택시.
12: 교통안전 1분 턱.
13: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장성철의 뉴스 명당.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덕인지 탓인지 각 당마다 숨은 사연은 일단 뒤로 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잡은 손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다지 자연스럽다거나 대단히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오늘 뉴스 명당을 찾아온 손님이 참 많습니다. 2부에서는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3부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4부에서는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세 분의 걸출한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유튜브에서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문 제가 반영하도록 할게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예,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15: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6: 네, 주말 잘 보냈는데 마지막에 비가 와서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15: 아이고, 그렇군요. 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16: 네.
15: 뉴스 명당이 있지 않습니까?
16: 네, 그렇습니다.
15: 네, 먼저 지방선거 소식 전해주실까요?
16: 네, 오늘로써 6.3 지방선거가 D-30이 됐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자리에 여야 대진표도 주말 사이에 확정이 됐습니다.
15: 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고요?
16: 네,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와 함진규 전 의원을 꺾고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와 대결하게 되는데요.
15: 네.
16: 양양자 후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었고 또 2016년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개혁신당 거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추미애 대 양형자 구도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15: 네.
16: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여성 광역단체장이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니냐는
15: 맞아요.
16: 관측이 나옵니다. 네. 네.
15: 그리고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16: 네.
15: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그렇죠. 여성이 광역단체장 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라고
16: 예,
15: 말씀을 드릴게요.
16: 네.
15: 이번 지방선거 주요 관전 포인트도 정리해 볼까요?
16: 일단 막판 보수 결집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15: 네.
16: 정권 초기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인 지역이 얼마나 뭉칠지가 주요 변수거든요.
15: 네.
16: 이번 선거 국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일찌감치 관심을 모은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인데요.
15: 대구죠.
16: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대구시장 나오는 게 아니냐 관심을 또 모았잖아요. 여기에다가 부울경 지역도 민주당의 전망에 비교적 낙관적이었죠. 부산시장 경남지사 또 부산 북갑 또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도 있고요.
15: 네.
16: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가 막판에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점점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고요. 대표적으로 대구시장은 KBS 부산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진행된 조사를 봤더니 김부겸 후보 38%,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31%,

0: 1%로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MBC가 지난달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48%,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4%로 조사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정당의 강세인 지역에서는 격차가 15%포인트 이상은 나야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 네, 재보궐선거 지역도 눈에 쏠리는 곳이 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지역이 총 14곳이나 되잖아요.
1: 네.
0: 예,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릴 만큼 정말 이제 지역도 많고 또 그만큼 시선이 모이는 곳도 많은데, 일단 부산 북가 빼놓을 수 없고요. 민주당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 기획수석, 또
1: 네.
0: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맞붙는 지역이잖아요. 또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 을이 관심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5파전 양상인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 또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인 후보, 또 무소속으로 황교안 자유화혁신
1: 아이고.
0: 대표까지 출마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밖에 민주당에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또 국민의힘에서 이용 당협위원장에 출마하는 경기 하남갑도 있고, 네, 그리고 김상욱 전 민주당 의원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갑. 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거론되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도 눈길을 모읍니다.
1: 박빙 지역은 6월 3일 날 투표 날 다음 날인 6월 4일 날 새벽까지도 지켜봐야 될
0: 그렇죠.
1: 것 같다, 그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네,
0: 맞습니다.
1: 그럼 두 번째 뉴스 갈까요?
0: 네, 방금 말씀드렸듯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출마설에 국민의힘도 발칵입니다.
1: 나온대요?
0: 일단 본인이 출마 의사를 좀 밝혔어요.
1: 네.
0: 그 이제 오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정진석 전 의원.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이 지역구고,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박수현 전 의원에게 패해서 6선 도전에 실패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비서실장 자리를 지켰고요.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대통령실 컴퓨터 처녀대에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은 박수현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이 국회의원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보수 재건이 일성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게 맞나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0: 뭐, 일단 저는 김태흠 충남지사 반응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1: 네.
0: 예, 자신의 SNS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면서, 계엄 이후에 1년 6개월간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이냐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정진석 전 의원 출마에 뭐 유너게인이라든가 또 불법 계엄의 이미지가 따라오는 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건데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정진석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계엄 선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흠 지사는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탈당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수 있고요.
1: 네.
0: 또 조은희 의원도 절윤 선언을 당 차원에서 한 것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데, 출마 의사 표명조차 자제해야 할 인물들이 공천심사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윤석열의 옥중 출마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1: 글쎄요, 막 국민의 심판, 주민의 심판을 선택을 받겠다. 그런 명분일 텐데요. 이게
0: 네.
1: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0: 네.
1: 공천이 됩니까?
0: 일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좀 고심 중인 모습이에요.
1: 네.
0: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말을
1: 이
0: 했습니다.
1: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하고 사돈 관계잖아요. 그래서 막
0: 맞습니다.
1: 공천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 아니야? 막
0: 더
1: 이러한 얘기가
0: 그렇게
1: 있었어요.
0: 네, 그렇게 더 당연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떤 모 의원이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이 지역이 비워져 있었는데,
1: 맞아요.
0: 이게 정진석 전 의원을 의식해서 비워뒀던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컷오프되지 않는 한 정진석 전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내부 관측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수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사감으로 공천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잠시 후 3부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대표 모시고 해당 사항 좀 더 자세히 물어볼게요.
0: 네.
1: 그리고 방금 전에 유 기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개요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KBS 부산 충북 의뢰로 지난 27일에서 28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 전화면접 조사 결과고요.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통신 3사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 갈까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공소 취소 가능 특검법에 민주당에서도 우려 분출입니다.
1: 네, 이거 뭐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0: 네.
1: 법안 설명 좀 해주세요.
0: 일단 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법인데 굉장히 법안명이 좀 길어요.
1: 네.
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1: 네.
0: 윤석열 정권에서 사정기관이 표적수사나 표적기소를 했고 이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법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 법안에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 명이 굉장히 좀 길고 특검 이름이 길어서 편의상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좀 부를게요.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가지는데 그 거기다가 검찰, 또 공수처, 거기다가 지금 4대 특검 있잖아요. 앞서 3대 특검에다가 그 종합특검까지 이 4대 특검에게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이 있어요.
1: 다 가져와! 네. 내가 조사할 거야!
0: 예,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가져올 수가 있고
1: 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조작기소 특검이 가져와서 공소취소, 즉 재판을 아예 그냥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법안을 보면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 사건 12건 중에서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안에 되어 있는데
1: 네.
0: 그러면 결국 모양새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한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 근데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재판을 한다.
0: 네.
1: 이것은 정근대적이라고 해서
0: 그렇습니다.
1: 이러한 원칙을 이렇게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0: 네.
1: 그런 의혹을 받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0: 네.
1: 민주당에서도 선거 앞두고 당혹감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1: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선거 전에 맞아? 뭐 어떤 의견이 많을까요?
0: 물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야 공소 취소가 당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1: 네.
0: 그런 만큼 아 지금 안 그래도 뭐 국정 지지율 괜찮고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게 선거의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법을 추진해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냐. 또 이게 진짜 헌정 그 법치 시스템을 또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1: 걱정됩니다.
0: 예.
1: 마지막 뉴스 짧게 가볼까요?
0: 예, 마지막 뉴스는 그 미국 중동 상황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아, 이게 매일매일 트럼프의
0: 예, 그렇습니다.
1: 마음대로 바뀌어가지고
0: 네.
1: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0: 예, 그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온 소식인데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 오후쯤부터일 텐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의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작전을 시작한다. 라고 SNS에 밝혔어요. 또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결과가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잘 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는데 아마도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인질로 잡혀있는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국제 유가 안정도 좀 도모를 하고 또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봉쇄가 굉장히 좀 이란으로서는 협상의 지렛대잖아요.
1: 네.
0: 이 힘을 약화하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또 이 소식도 궁금하던데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주 독 미군 5,000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0: 네.
1: 독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요?
0: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결정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1: 네.
0: 프리드리히 베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 뭐 별다른 전략도 없이 임하고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좀 했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좀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일 독일을 저격하더니 급기야 주동미군 5,000명 이상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보복 조치도 밝혔습니다.
1: 독일의 반응은 어때요?
0: 일단 메르츠 총리는 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에요.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주동미군 감축 계획이 독일과 미국 양국 정상 간의 갈등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 뭐 이거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과장된 면이 있고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면서 네. 일단은 좀 확대 해석이나 그런 거를 좀 축소하고 봉합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유 기자님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1081님, 유하! 양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여기는 주파수가 안 잡혀서 유튜브와 블루투스 스피커 조합으로 틀어놓고 문자 보내요.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세요. 아, 감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8: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명당 인터뷰. 인천 연수갑에 도전장을 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송영길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6: 대표님, 저는 네. 대표님하고 좀 동지의식이 있어요.
7: 아, 그래요?
6: 모르시겠지만 저 윤석열 정권 초창기에 네. 제가 윤석열 X파일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제가
7: 나도 그 말해서
6: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때 대표님도 네. 얘기하셨잖아요.
7: 예, 예.
6: 그때 그냥 그런 다른 조사 안 받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7: 예, 그 문제는 뭐.
6: 저는 조사 받았는데 왜 대표님은 조사를 안 받으세요?
7: 제가 아는 게 많아서 2억 번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6: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북 보니까 그 닭곰탕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고 예. 이렇게 적어놓으셨던데 예. 정말 맛있었어요? 아침에 그거 드시면 맛있죠, 진짜.
7: 예, 따뜻한 국물이. 근데 7천 원이 너무 싸더라고요.
6: 네.
7: 그 아침에 일 나가신 선민들이
6: 네.
7: 그 드시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좀.
6: 아니 근데 보통 아침에 국밥 같은 거 정치인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럼 닭곰탕 얘기하면 왜 우리 해장국집은 얘기 안 해줘?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7: 네, 쭉쭉 돌아봐야죠. 24시간 한 집들. 제가 새벽 한 5시부터 일어나 뛰거든요. 네. 24시간 한 집들을 많이 알아놨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대표님.
7: 네.
6: 공천 과정 중 여러 가지 좀 일련의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계양 가냐 연수 가냐 아니면 광주 가냐 호남 가냐 아니면 공천 네. 받냐 못 받냐 막 이런 설들이 많았었잖아요.
7: 네, 네.
6: 섭섭한 마음 없으셨어요?
7: 아니 그런 게 없었을 수는 없지만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또 이게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나를 보낼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입으로 그걸 말씀 못 들었던 이유가 제 네. 계양구 주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 또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나는 당의 결정에 따르지만 내 입으로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6: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 이번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7: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6: 저는 방송에서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7: 그 말씀은 봤는데 그거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6: 네.
7: 대통령의 대변인을 계양으로 보내놓고
6: 네.
7: 나를 공천도 안 준다 그러면 그게 좀 모양새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장동혁과는 다른 분 아닙니까?
6: 네. 거기서 또 장동혁 대표 나오고.
7: 장동혁은 수준이 다른 분이라고 봅니다.
6: 아니 근데 진작 정리가 좀 되지 않고 질질 시간이 끌어졌잖아요.
7: 아마 그것은 이제 시도지사 후보가 다 확정이 돼서
6: 네.
7: 보궐선거 지역이 다 확정이 돼야
6: 네.
7: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하려고 한 거니까 저도 당대표를 해본 사람으로서 다 이해가 됩니다.
6: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좀 시간을 질질 끌고 좀 어디 가라 저기 가라만 한 정청래 대표한테 좀 서운하세요? 아니면 아니 내가 개항을까지도 양보해 줬는데 이재명 대통령 나를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어느 분에게 더 섭섭하셨어요?
7: 아니 그런 건 없었고 다
6: 없었어요?
7: 예, 아니 뭐 초기에는 좀 약간 좀 이게 뭐지 잘 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6: 네.
7: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6: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라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7: 없어요.
6: 조금이라도 좀 어느 분에게 더 섭섭하셨을 거 아니에요?
7: 아이고 대통령께서 나를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6: 네.
7: 않겠어요?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죠.
6: 네.
7: 기본 생각은 송영길은 전국적 정치인이 됐는데 왜 계양과 인천에 갇히려고 그러느냐.
6: 네.
7: 좀 전체를 크게 봐라. 이러한 뜻도 숨어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인천 연수갑 좀 얘기 좀 여쭤볼게요. 계양을 해서 연수갑으로 이렇게 인천 민심을 살펴보러 주로 두루 다니시잖아요. 전반적인 네. 분위기는 좀 어때요?
7: 네, 우리 말씀한 대로 왜 계양에서 있지 않고 오셨냐 아쉬워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데로 안 가고 네. 연속으로 와줘서 고맙다라는 네. 게 많습니다. 혹시라도 하나 뭐 평택으로 간다 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광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인천에 남아줘서 연수에 와준 거 고맙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인천시장 네. 가면서 그 네. 지역의 빈자리잖아요. 네, 네. 막 저희가 막 평론할 때 네. 거기에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을 밀고 있어가지고 네. 송영길 대표 여기 못 오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7: 그거 다 이해가 되는 게 네. 누구든지 자기 지역구에 좀 시어머니가 오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편한 사람이 좋지.
6: 조직은 다 좀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고 협조가 잘 되는가요?
7: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박찬대 의원과 저의 인연이 제가 인천시장 때 박찬대 의원님을 환경공단 감사로 임명해서 네. 임원을 시켰고 2016년도에 제가 공천을 준 거예요, 사실상.
6: 네. 그럼 괘씸하다. 나를 적극적으로 막 이 지역에 오라고 해야지. 왜 나를 좀 견제해? 이런 생각 없으셨어요?
7: 아니 근데 박찬대 의원도 생각이 좀 더 큰 크게 범위를 확대해라 아마 이런 선의의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이제 다른 데로 안 가고 나는 인천에 있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6: 그렇죠.
7: 뭐 이제 박남춘 의원님도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잘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6: 송영길 대표님은 인천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이니까요. 그 연수가 현안 네. 이렇게 다 파악 다 하셨죠. 중요한 문제들 뭐가 있어요?
7: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네. 송도 유원지 아시죠?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추억의 장소잖아요. 에. 우리 서울 사람들도 에. 거기 이렇게 딱 모래사장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송도 그 아름다운 유원지가 완전히 중고차 하차장으로 지금 변했거든요.
6: 아 그렇습니까? 네.
7: 그래서 이 중고차 수출이 상당히 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이 중고차 업체들을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옮기는 게 중요한. 수건 사업입니다.
6: 네.
7: 제가 인천 시장 때도 고민했던 게 안 풀리고 있고 그다음에 부영 건설이 약 30만 평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서 지금 땅을 이제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게 큰 문제고 이제 교통 문제로는 KTX역 송도역이 올해 말에 개통이 되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인천국제공항과 연계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경인지하철 2호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주안역에서 송도까지 지선을 만드는 것 이런 네. 교통 문제가 있고 가장 큰 것은 이제가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네. 18군데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 네. 연수구에. 근데 연수구가 아파트가 거주비율이 80%입니다.
6: 아,
7: 단독주택은 16%밖에 네. 안 돼요. 인천 전체가 60%인데 그만큼 아파트가 많은 거죠. 네. 연수구가. 그래서 이거를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수렴해 보겠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언론인 네. 출신 박종진 당협위원장 공천됐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경쟁력이라든지.
7: 네, 아마 그걸 정승현 그 위원장께서 세 번인가
6: 맞아요.
7: 박찬대 의원과 도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져서 이분이 너무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머리 깎고 지금 항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그래서. 괜찮아요? 지역 분위기는 뭐 이렇게?
7: 아니, 좀 분열됐고. 국민의힘 내부가 좀 뒤숭숭하죠.
6: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내가 그냥 뭐 원만하게 이길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시는가요?
7: 아니, 뭐 국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당 스스로 각 우리 후보와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 네. 알겠습니다. 그 6.3 선거 좀 판세 좀 여쭤볼게요.
7: 네네.
6: 그 정청래 대표가 사흘째 영남을 공략 중인데요.
7: 네.
6: 전재수, 하정우, 부산 최고위도 이렇게 합니다.
7: 네.
6: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네. 영남권 선거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7: 글쎄 뭐 제가 당대표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습니다만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여론 그게 뭐 전체 100%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파악한 여론은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
6: 그렇죠.
7: 그게 기본 생각입니다.
6: 네.
7: 전재수 후보님이 평도 좋고
6: 네.
7: 또 해수 장관을 하셨고 또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는 거기 가서 막 또 실수하기보다는
6: 네.
7: 위에서 그냥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저는 좋을 거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네.
6: 어제 이렇게 하정우 후보랑 네. 이제 구포시장 다니면서 또 구설수가 좀 나왔어요.

0: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정청래 대표도 선거 많이 치러본 분이고 지역 민심, 유권자 대하는 것도 잘 아실 텐데 그게 순간순간 이런 실수들이 나오게 되나요? 이렇게 노련한 정치인분들도?
1: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24시간 계속 따라붙으면
0: 네.
1: 그 일부만 딱 뽑아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0: 네.
1: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들.
0: 그 송영길 대표님은 그런 실수하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 그런
1: 네,
0: 생각이
1: 저도
0: 좀
1: 조심해야죠.
0: 예. 그 부산 선거 좀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뭐 한동훈, 박민식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보수표가 좀 갈리고 지금 민주당 뭐 하정우 수석이 나갔잖아요. 원만하게 이길 거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1: 뭐 전망은 좋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0: 네.
1: 지난 2024년 총선을 생각해 보십시다.
0: 네.
1: 그때 나는 그때 지금 도시공사 허그 사장으로 가신 분 있잖아요.
0: 네. 최인호.
1: 최인호.
0: 예, 최인호
1: 최인호
0: 전무.
1: 동지는 거의 15% 이상 이기고 있었는데
0: 아.
1: 0.23%인가 아마 졌을
0: 네.
1: 겁니다. 일주일 전에 무슨 발언이 있었어요. 싹쓸이할 거다. 180석이 넘어갈
0: 맞아요.
1: 거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견제심리로 확 뭉쳤고 우리 윤준호 의원도 거의 10% 이상 뭐 이기고 있다가 바로 져버렸고 전재수 의원님도 아마 15% 이상 이기고 있었는데 아마 3% 찬가 겨우 이겨서 전재수 의원 딱한명 당선됐잖아요.
0: 네,
1: 18개인가요? 부산이.
0: 맞습니다.
1: 야, 그건 정말
0: 놀라셨어요?
1: 최악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0: 네.
1: 이렇게 바로 일주일 만에 이게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민심이. 그래서 지금 보수 세력들이 장동혁의 행태나 이걸 보고 그냥 투표 안 해버린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걸 계기로 확 뭉칠 수가 있잖아요.
0: 빌미를 주면 아마
1: 예.
0: 뭉칠 거예요. 네.
1: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역풍, 그거를 좀 두려워하시는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부산 북구갑은?
1: 뭐 하정우 수석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0: 네.
1: 왜냐하면 지금 박민식 이영풍 후보 뭐 결정이 됐는가요?
0: 아직 안 됐습니다.
1: 거기가 되면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것은 나는 한동훈 후보가 사퇴하는 단일화가 아닌 이상 한동훈으로 단일화하면 한동훈 후보가 그 단일화 양보한 사람한테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양보하면 줄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복당시켜주겠다. 다시 당으로 선대위원장을 줘서 다음에 기회를 부여하겠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기서 져버리면 상처를 받을 텐데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당에 복귀한다. 그러면 장동혁 이후 체제의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오히려 박민식 쪽에서는 줄수 있는 게 있지만 한동훈은 줄수 있는 게 없다. 근데 한동훈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0: 그래도 뭐 한동훈 대표나 박민식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뭐한30% 40% 나오고 한 분은 뭐 18% 17% 나오면 이거는 단일화 압박이 좀 세져서 결론적으로는 단일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전망을 하거든요.
1: 근데 하정우 수석이 표가 잘 나오겠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0: 네. 근데 초보 정치인으로서 좀 위태위태하다고 좀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보니까.
1: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0: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일 동안
1: 30이면 많아요.
0: 많습니까?
1: 긴 시간입니다.
0: 네. 결론적으로는 하정우석이 될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고요. 대표님, 또뭐 본인 선거 구역이 제일 뭐 관심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유심히 대표님께서 유심히 좀 보는 선거 지역 있으세요?
1: 가장 게 울산이죠.
0: 울산이에요?
1: 예, 제가 또
0: 왜요?
1: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0: 아, 맞다.
1: 김상우 의원님.
0: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1: 김상우 의원님이 아주 대중적인 기도가 좋은데 이제 기존 당 조직과의 그 융합 이런 게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김두관 전 의원께서 지금 선대 본부장을 맡아주셔가지고 잘 이게 수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거기도 그러면은 진보당 후보가 좀 상당한 득표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단일화 아니면은 쉽지가 않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데요.
1: 단일화 안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김상 후보님은 확실히 단일화 의지가 있고 또 김종훈 후보님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평을 들어보면 두 분이 신뢰가 있어서 아마 단일화 되지 않을까. 평택을 이제 김재현 후보에게 주는 조건으로 아마 중앙당에서는 생각했는데 그게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 아무튼 내부에서 뭐 부시장 자리를 준다든지 이걸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울산 지역 시민단체의 요청이 더 크고 네. 그래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분야가 된다고 보시는군요. 평택을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은 뭐 국회의원급이 아니라 이제 당대표급 우리나라 지도자급이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판세를 여쭤보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평택을 같은 경우에 조국 대표 출마했잖아요. 김영남 의원 또 민주당 후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진보 진영 표가 김재현 후보까지 하면 세 군데로 나뉘잖아요. 그럼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1: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이겨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세요?
1: 아니, 지금 김영남 후보가 30%를 벌써 넘어갔잖아요. 저는 뭐 40%까지 육박할 거로 기대가 됩니다.
0: 그럼 조국 대표의 득표력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1: 약간 볼 수 있고 워낙 유희동, 황교안도 둘이 단일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희동 후보님도 거의 딱 그 이 박스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5자로 하면 그냥 김영남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걸로 예상을 합니다.
0: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40% 이상은 나올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것도 삼성 낸드플래시 거기가 주요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평택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삼성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당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조작기소 특검 공소시효 논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당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제 이 내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직접 이 검찰의 그런 부당 기소의 피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저는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이거
1: 특검을 해서 반드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어미준부터 뭐 저를 했던 최재훈 뭐 이런 자들을 정말 제대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히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동훈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왜요?
1: 한동훈이 사실상 제 사건도 주도했잖아요.
0: 법무부 장관 할 때?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1: 그 김영철이라고 한동훈의 직계였던 그 태블릿 PC 조작 사건과 관련됐던 그 의혹이 크잖아요. 그 자기 현대고등학교 한동훈의 후보였던 장시호 최순실의 조카와 어떤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이 크잖아요. 거기서 저는 태블릿 PC 조작 의혹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0: 조작 기소, 조작 수사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걸 저보다 이렇게 고생을 했고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왜 한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을까요?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 됐었잖아요.
1: 글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박상용도 그렇고 내부의 그런 자신감과 그런 확실한 그 팩트 그런 게 좀 돌파한 게 약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송영길 대표님이 대표셨으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추진하셨을 텐데 좀 약간 좀
1: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최재훈과 그때 그 검사 4명 우리가 탄핵 소추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제가 증인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가서 좀 생생하게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이자들이 어떻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 처분했던 이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 김영철 조상원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때 누구였나요? 이자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복 수사를 했는지를 좀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싶었는데 증인 채택이 안 돼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0: 그 대표님 그렇더라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의 검사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또 대통령 당사자 사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유무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그걸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공소 취소는 검찰의 권한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사실상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 문제 외환 관리법으로 이미 기소가 돼 있었는데 그걸 3자 뇌물죄로 이재명 후보를 집어넣으려고 추가 기소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기소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0: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을 이용을 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준 것과 이번에 권력을 이용을 해서 특검에게 이러한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 이것이 비슷한 건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떠세요?
1: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이 자기가 했던 행위를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부족해서 안 돼요. 임은정 검사가 아니 박형규 목사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했다고 징계를 한 거잖아요.
0: 네.
1: 아니 무죄 구형을 해야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런데 그냥 적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듯 검사들이 자기가 했던 행위를 절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부당하게 기소를 했다 할지라도 무죄 판결을 받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법원과 견해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배짱을 내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 잘못된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네. 조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요. 그 김남준 후보가 대표님에게 네. 전화해서 대표님 이 지역 선거 어떻게 치르면 좋아요? 조언, 힌트 네. 한마디 해주세요.
1: 아니 이게 계양구의 핵심은 테크노밸리거든요.
0: 예. 예,
1: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찾아뵀을 때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0: 네.
1: 계양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으니까
0: 네.
1: 이것 완성을 하겠다가 주요 공약입니다.
0: 아.
1: 대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하겠다고 네. 송영길이 도와주겠다.
0: 네.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백만의 말보다
0: 네.
1: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 네. 배지 다시면 네. 8월달 전당대회 나가십니까?
1: 지금은 오로지
0: 아이 또 이번 그러지 마세요.
1: 선거에 집중하고
0: 네.
1: 아이고 뭐 아직 시간이 한 달이 남았는데 뭐 네. 봅시다. 예.
0: 가능성도 있어요?
1: 아니 제가 항상 이 질문 나올 때마다 해당 답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0: 네.
1: 아, 대통령 말씀을 인용합니다.
0: 네. 대표님의 최종 꿈은 2030년 네. 대선 출마 이렇게 봐도 돼요?
1: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1년도 안 되는데
0: 네.
1: 뭐 차기 대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금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지금은 사실 이 정부 성공을 집중해야 됩니다.
0: 네.
1: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이해찬 당대표님하고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20년 집권론이 그때 나왔습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 우리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죠.
0: 네.
1: 그러나 나는 이게 자칫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했는데 저렇게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0: 네.
1: 20년 집권론 그건 우리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집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잘했을 때 부산물로 오는 거지.
0: 네.
1: 이것 자체가 목표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나의 재산을 불려주고 나의 생명과 우리나라 발전을 고민하기보다는 자기들 집권에만 관심이 있구나.
0: 네.
1: 이래면 안 됩니다. 선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드렸던 이유가요. 대표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단히 영향력과 정치적인 네. 위상이 네. 상당히 크다라는 것. 그리고
1: 아이고,
0: 국민들이 많이
1: 고맙습니다.
0: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이게 제일 처음으로 뵙네요.
0: 네. 네. 앞으로 좀 자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상 네. 송영길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네, 잠시 후에요. 3부, 4부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오늘 좀 부족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6: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7: 고양 특례시.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6: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1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넷째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오전까지는 하늘이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린 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휴민 회사가 많아서 월요일 아침 평소 출근 시간대보다는 도로의 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속을 인한 사고가 없도록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로 오는 차량들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성동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는 구리 방향 목동 나들목 2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했는데요.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0: 네, 이어서 3부 명탕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30일 남은 6.3 지방선거의 판세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8일 날 어디 독일 가신다고요?
1: 네, 좀 잠깐 다녀오려고 그래요.
0: 왜 가세요?
1: 아니 뭐 간지 하도 오래돼서 네. 그래서 요새 뭐 세상도 많이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앞으로 뭐 미국과 구라파 관계가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그에 아울러서 이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도 그와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니까
0: 네.
1: 그런 거 저런 거 좀 한번 좀 알아보려고나 가려고 그래요.
0: 네. 주독 미군 뭐 철수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1: 그건 뭐야 트럼프 의향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0: 네. 그런 상황도 좀 함께 알아보시고 정세 네. 어떻게 되나 보시고 그럼 다녀오셔가지고 한 번 더 출연해 네. 주셔가지고요
1: 그러죠.
0: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예. 나눠주세요 위원장님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나요? 지금 선거 구도를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를
1: 뭐
0: 예. 높아서
1: 현재까지는 뭐 별일 없이 잘 하고 있다고 난 봐요
0: 네 뭐 다른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 그래도 네, 좀
1: 특별한 지적할 부분이 나는 없다고 지금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상에도 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업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 뭐 1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 네. 하는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0: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 그런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1: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서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0: 네.
1: 내가 보기에 그 자체가 이번에 뭐 지자체 선거와는 아. 별로 큰 영향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0: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1: 나는 이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내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0: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1: 지금 저 당이 지금 최저의 지지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0: 네.
1: 그 정치 지형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아마 그거를 이렇게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이번 지자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1년 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제대로의 소위 정비가 됐느냐 하면 그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0: 네.
1: 계속해서 지금 당내 소위 갈등만 지금 자꾸 키워나가고 있고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별로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는 후보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은 그거를 좀 일찌감치 좀 인식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저희 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면은 좀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유일하게 밤낮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수의 결집. 뭐 지금 뭐 여론조사상에 뭐 보수의 결집의 현상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뭐 무슨 샤이 보수가 있으니까 그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그거야 뭐 본인들 스스로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상황과는 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내가 과거를 예를 잠깐 들어볼 것 같으면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이해창 총재가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다들 이해창 저희 후보가 될 거라고

0: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선거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한테 조금 밀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그때도 얘 나온 것이 뭐냐면 샤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1: 맞아요.
0: 했는데
1: 맞아요.
0: 이제 그와 같은 지금 소위 희망사항을 지금도 역시 똑같이 필요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 네. 장동윤 대표가 그러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뭐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0: 첫째로는 정치적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지금
1: 네.
0: 뭐 정치한 지한 3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사실은 정치한 지 3년밖에 안 되면 안 됐는데 현재와 같은 위치를 갖다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이제 자리 아닙니까? 또
1: 어마어마한
0: 그러니까
1: 기회죠.
0: 그걸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1: 네, 능력과 욕심 이것이 좀 결합됐다라고 보시는군요. 위원장님,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있잖아요. 지금 공천 신청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보류를 해놨거든요. 이 출마하려고 한이 정진석 실장의 그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모르게 그것도 나는 정치적 실당의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1: 네.
0: 다른 걸 떠나서 정진석 실장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래 지금 계엄 문제가 지금 사실은 연결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모시던 제 소위 실장이 그냥 바로 지금 이 선거에 다시 출마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저이 정진석 실장을 잘 아는 사람인데
1: 네.
0: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이번에 그러면은 저 위원장님, 저 이번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연락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0: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네.
1: 네.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0: 아니, 내가
1: 거죠.
0: 보기에는 당 전체를 위해서 본인이 그와 같은 결심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1: 아니
0: 해요.
1: 근데 본인 여러 가지 수사 받고 있고 조사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으면
0: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도 기소 중에 있는 사람이 공천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1: 아직 기소는 뭐안돼 있고 조사 수사 과정 중이다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 선거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서는 저이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을 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탄핵을 갖다가 뭐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정당이 과거에 윤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수가 지금 공천이 돼가지고서
1: 맞아요.
0: 출마를 갖다 한다고 그러는데
1: 네.
0: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난 봐요.
1: 네, 국민들이 저 정당은 아직 윤석열을 같이 옹호하는 정당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서울
0: 그런데
1: 같은
0: 또
1: 지역에서는
0: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는 사람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천을 할 수밖에 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돼요.
1: 그냥 이거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저 대구 쪽 한번 판세 한번 여쭤볼게요. 김부겸, 추경호 이렇게 지금 붙었잖아요.
0: 예.
1: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민주당 시장이 나올까요?
0: 나는 그동안에 소위 국민의힘이 대구 시장 후보와 관련해가지고서 상당히 참 난관을 겪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대구 시장을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난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과거에 사실은 2016년도 총선에서 그 불모지인 대구에서 내려가가지고서 김부겸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한 현상이 이번에도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1: 그럼 위원장님 판단에는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은 승리할 거야. 뭐 뺏길 거.

0: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나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이제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막 하면서 결집한다.
1: 아니 뭐 지금 말은 뭐 우리가 남이가 뭐 보수가 결집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네. 그 그냥 희망상만 가지고는 선거 결과를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보기에는 김부겸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장동현 대표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 뭐 개소식할 때는 초청을 못 받고 있는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좀 축사해라 막 이렇게 해서 개소식에 참석해서
1: 아니요 뭐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이 장동혁 대표나 추경호 후보나 소위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 대단히 좀 냉소적으로 보신다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그 위원장님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은 조홍천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추미애 양향자 조홍천 이러한 3자 구도인데 조홍천 후보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다 아니면 역할을 할 것이다? 변수가 된다?
1: 글쎄요. 내가 보기에 개혁신당의 지금 일반 국민의 지지도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조홍천 후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별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0: 그럼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광역단체장 공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래도 뭐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공천을 해가지고 본인들 정당 이름도 알리고 조직도 좀 만들고 그러는 차원에서 2028년 총선을 앞둔 그런 정당에서 아니, 그런 그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개혁신당이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서 조직을 좀 제대로 좀 정비를 하고
0: 네.
1: 사람도 찾고 뭐 그래서 지사 후보뿐이 아니라 뭐 시장 후보도 찾고 소위 도의원 후보도 찾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내가 보기에 별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0: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네.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내가 출마해봤자 당선이 안 될 거야?
1: 아니 그러니까 노력도 없고 네. 또 거기에 노력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려고 오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거죠.
0: 네. 이준석 대표가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상의는 안 해옵니까? 이렇게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이거 저희들 지방선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상의 안 해와요?
1: 내가 보기에 뭐 최근에 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 적이 없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부산 한번 여쭤볼게요. 부산 북구갑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잖아요.
1: 예.
0: 출마 그쪽 지역을 선택한 거는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본인이 원하니까 부산 북구갑에 지금 출마를 했는데
0: 네.
1: 내가 늘 얘기하기에 나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는 출마를 안 했었으면 하는
0: 맞아요.
1: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뭐 원하니까 갔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0: 아 당선될 예. 가능성이요?
1: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 소위 하정우 전 IAI 수석이 조금 몇 프로 높고
0: 네.
1: 그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네. 박민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놓고 본다는 것 같으면은 한동훈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선거 경험을 한 두 번 해봤기 때문에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제1당이니까 당연히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정우 후보가 지지도가 높게 올라가는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쫓아가는 사람이 한동훈인데 그 격차가 별로 크질 않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한동훈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동훈 본인 스스로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큰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작동을 하면은 한동훈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지금은 막 구포시장에 그냥 거의 매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그냥 박박 기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 좀 상의를 하면 위원장님 저 이번 중반 이후에는 선거 컨셉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1: 아, 내가 보기에는 뭐 나는 뭐 나한테 뭐 그런 물음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에게 표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권자가 관심이 있는 게 뭐냐?
0: 네.
1: 예를 들어서 부상복구에 유권자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소위 설계를 갖다가 한동훈 스스로가 해가지고서 그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삶과 관련돼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면은 그리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런데 정책 공약은 집권여당 후보가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약속을 한다고 한들 믿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대표는 뭐 이제 무소속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평가를 받을 거예요.
0: 네. 한동훈 대표가 만약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지를 달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예정된 수순, 행보, 뭐 국민의힘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1: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지금 저희 전 대표가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활동 영역이 난 생기리라고 봐요.
0: 국민의힘의 복당 바로 할 수 있을까요?
1: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복당이 바로 될지 안 될지는 국민의힘의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0: 네.
1: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0: 네.
1: 현재와 같은 상황을 지속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0: 네.
1: 내가 보기에 지도부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제 지도부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 같으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아마 진행될 거라고 봐요.
0: 네.
1: 그러면 저이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나오는 선거 2028년에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렇죠.
1: 이제 그때 과연 이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분들이 뭐 한동훈 대표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복당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봐요.
0: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1: 또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0: 네. 저는 항상 이제 제 방송 진행도 하지만 다른 프로 나가서 평론할 때 국민의힘 보수파의 뭐 미래는 한동훈, 이준석, 뭐 오세훈 이런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분들로 보수파나 국민의힘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세요?
1: 아니 그럴 가능성이라는 게 뭐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앞으로 이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이 당을 갖다가 끌어갈 만한 차세대 리더를 부각할 수 있다 하려면 그 전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이 돼야 되고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의 경우에는 과연 이준석이 저희 현재 국민의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도 있고
0: 네.
1: 한동훈도 마찬가지의 형태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0: 위원장님께서 혹시 눈여겨보는 보수 우파 쪽의 지도자 좀 있으세요? 젊은 지도자나 아니면
1: 솔직히
0: 저 사람은 괜찮네?
1: 솔직히 얘기해서 네. 지금 보수 내부에 있어서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의 미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회의적이.
0: 아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 하정우 뭐 전 AI 수석 이번 북구갑에 출마했잖아요. 최근에 막 그 구포시장 다니다가 여러 가지 좀 실수했거든요. 악수하다가 손 털기도 하고 뭐 젊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오빠라고 해봐 정청래 대표랑 그런 구설수가 좀 있어요. 어떻게 좀 조언을 요청하면
1: 아니,
0: 어떻게 하시겠어요?
1: 뭐 하정우 수석이 갑자기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되니까
0: 네.
1: 소위 출마자로서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0: 그렇게 판세에는 영향 끼치지 않을까요?
1: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 소위 유권자들의 경우에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댈 것 같으면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나는 항상 봐요.
0: 네, 그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위원장님, 그 영남권에 정청래 대표가

0: 민주당 뭐 지도부들 데리고 가면서 막 부산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뭐 경남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지원 뉴스에 많이 다니거든요. 이것이 그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1: 다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네.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한계에 아마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영남에서 과연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겠느냐. 뭐 TK 경북만 빼놓고 뭐 울산, 부산 네. 네, 그다음에 경남 이거를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느냐. 지난 2018년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거는 두고 봐야 할 거죠. 네.
0: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1: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0: 네. 평택을 좀 여쭤볼게요. 네. 조국 대표 출마했고 김용남 전 의원도 좀 출마했고요. 유희동 우리 삼선 뭐 국민의힘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도 출마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1: 내가 보기에는 네. 그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0: 네. 지금, 누구에게 어려워요?
1: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네. 아마 여론조사상에는 제일 앞서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봐요.
0: 네,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후보로서 기본적인 정당 지지율만큼 뭐 득표율이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다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김용남 의원이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을 적에는 네. 과연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0: 지금 진보표는요. 조국, 김용남, 김재현 이렇게 네. 갈라져 있고 네. 보수표는 유희동, 황교안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1: 네.
0: 최종 결과 어떻게 될까요? 보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1: 최종적으로
0: 보세요?
1: 내가 보기에 뭐 진보당 김재현은 절대로 안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을
0: 예,
1: 하고
0: 예.
1: 그리고 뭐 김용남 지금 조국의 경우에도 그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을
0: 않죠.
1: 거예요.
0: 예.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
1: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래도 조국이 그 평택에 조직은 없다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알려 있고 조국에 대한 소위 앞으로 좀 리더로서의 역량을 인정을 받으면은 조국 쪽으로 갈 수도 있던 거죠.
0: 네, 거긴 계속 좀 지켜봐야 네. 되겠군요. 위원장님,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은 8월달 전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청래, 김민성 뭐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1: 내가 보기에 뭐 그건 뭐 그 별로 이렇게 예측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0: 왜요? 누가 돼요?
1: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인데 네. 그래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람이 대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근데 이번에 광역단체장 뭐 경선 결과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추미애 의원이 딱 후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대통령과 조금 좀 사법개혁 관련해서
1: 아니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봐요.
0: 네.
1: 지자체장 소위 지명대회에서 나타났다고 있는 표시모고 그다음에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나타나는 표시모고는 좀 별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그 경기도 도당에 뭐 추미애 저희 김동현 한준호 이렇게 하는 거는 한준호는 워낙 소위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고
0: 네.
1: 김동현 현 지사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좀 미흡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가서 추미애가 결정적으로 당선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거죠.
0: 그런데 작년에 당대표 전당대회 할 때요. 대통령이 의중에 있다라는 박찬대 후보가 떨어지고 정청래 대표가 됐잖아요.
1: 네.
0: 이번에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1: 그때하고는 지금 다를
0: 달라요?
1: 거예요. 그때는 저희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고
0: 네.
1: 지금은 대통령이 뭐 자기 나름대로 뉴 이재명 패거리도 생기고 등등 했기 때문에 네.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네. 의중이 실린 사람이 결국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0: 적극적으로 개입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는
1: 뭐 적극적인 개입은 좀 모양이나 모양상 안 하겠지만 네. 은연 중에 아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0: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 방송 듣고는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1: 그거 이제 두고 봐야 알 일이죠.
0: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7, 28일 부산 북값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선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0: 독일 잘 다녀오시고요. 네. 다녀와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셨습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0: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사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다섯 번째 서울시장에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 후보님이라고 해야 됐군요. 후보님, 개소식은 안 하세요?
2: 아, 뭐 어차피 개소식은 내부 행사거든요.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세과시용.
1: 그렇죠.
2: 뭐 내부 결집용인데요. 네. 저희가 그럴 단계는 지난 것 같아서 네. 일단 아직은 뭐 별로 계획은 없고요. 네. 어저께 약식으로 저희가 지금 시민동행선대위를 띄웠잖아요.
1: 맞아요. 네.
2: 다른 캠프는 대부분 뭐 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로 많이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저희는 실무선대위, 실용선대위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대신에 개념 자체를 뭐 디딤돌 소득의 그 여러 가지 그 디딤돌 소득 덕분에 이 생애 이제 이 도전 의지가 다시 생기신 아 이런 분들 또 서울런 이라고 해서 계층이동 사다리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뭐 전국으로 지금 다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 덕분에 대학 들어갈 수 있었던 학생이라든가 네. 또 뭐 월세 살이가 고달픈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서울시의 서민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분들을 12분 모셔서 네. 선대위를 어저께 띄웠습니다.
1: 네.
2: 아마 이게 뭐 정치적으로 요란스럽지 않아서 여론에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1: 그동안 유명한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오세훈 화이팅 와 하면서 딱 분위기 몰아가는 거 네.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2: 원래 제가 그런 거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캠프에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보다가요. 시장 후보님께서 아침에 버스 타시면서 좀 얘기하시고 어떠한 좀
2: 새벽 동행 버스.
1: 네. 예.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 네.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2: 예, 그게 지금 새벽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2: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10대 때 운행이 이미 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디에 운행을 시킬까 하는 게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었어요.
1: 네.
2: 그때 사실 심야 버스나 새벽 버스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탑니다.
1: 맞아요. 네.
2: 특히 새벽 버스는 이제 청소노동자 맞습니다.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불 켜지기 전에 들어가서 다 해 뜨기 전에 청소를 해놔야 그렇죠. 이제 일이 시작되는 오피스 빌딩 같은 데가 미리미리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출근하시기가 정말 고달프십니다. 그런데 버스 노조에서 첫 운행 시간을 땡기는 걸 굉장히 동의해 주지 않으세요.
1: 아, 네.
2: 그래서 아 이거 첨단 기술일수록 어려운 분들께 쓰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이게 아주 적중을 해가지고 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날도 그 버스 타고 가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너무 좋다 네. 이게. 과거에는 이게 없을 때는 야간 심야 버스를 타셨대요.
1: 네.
2: 그러면은 너무 일찍 도착해서
1: 그러시겠네요.
2: 오랫동안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1: 네.
2: 서울시에서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을 이렇게 이용해 주니까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저 대단히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선거운동 방식은 참 새롭게 도입된 거라서 효과가 있겠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네.
1: 후보님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부동산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서울은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2: 부동산 지옥이라는 뜻이었는데요.
1: 네.
2: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집이 있는 분들은 세금 지옥이 될 거고요.
1: 네.
2: 집이 없는 분들은 월세 지옥이 될 겁니다. 집이 없는 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1: 뭐
2: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요.
1: 네.
2: 그러니까 또 월세로 옮겨가는데 월세는 가격이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해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우시거든요. 그리고 집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보유하면 보유세 올리겠다. 팔면 양도세 올리겠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인데
1: 네.
2: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걸 일깨우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1: 네.
2: 정원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냥 순종형

0: 공정형 시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여요.
1: 네.
0: 아, 뭐 최근에 그 뭐 장특공제 얘기 나왔을 때도 정확히 맞아요. 대통령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지금 본인 입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서울시장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마음이 다급한 것이 단기간에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제 이 실거주를 내세워 가지고 네. 물량을 쥐어짜서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는 겁니다. 매매 가격도 올리고 월세 가격도 올리게 되는 이런 그 결과가 도래할 게 불을 보듯 명확한데 정원호 후보는 아마 시장이 되면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1: 그런 것이 예측이 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0: 네.
1: 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원호 후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할까요?
0: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거 전에까지라도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국면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1: 네.
0: 이제 이게 5월 9일 지나고 나면은 그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조짐이 지금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벌써.
1: 네.
0: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까지 쥐어짜서 뭐 보유 거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갈라치기 해서 올해 보유한 건 아무 소용없다. 빨리 팔아라. 이런 국면을 만들어서 또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핵심을 짚어주면서 서울시장 후보라면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초단기요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공급입니다. 공급 많이 할 수 있도록 작년 11호 대책 때문에 공급이 지금 지작을 받고 있거든요.
1: 네.
0: 아시다시피 11호 대책에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을 서울 전체를 해놨기 때문에
1: 네.
0: 조합원 지위 양도나 이 대출 제한 LTV 40%까지 낮춰놨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이 월세 가격 상승에 자극제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을 빨리 풀라고 후보 시절에도 얘기할 수 있어야 시장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 네. 오세훈 후보의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0: 그래서 닥치고 공급입니다. 지금처럼 세금을 가지고 해결한다든가
1: 네.
0: 대출 제한으로 해결하는 건 단기요법일 뿐이다. 그러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하는 것을 도와달라. 저희가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난 4, 5년 동안 구역 지정해 놓아서 돌아가고 있는 게 서울은 정비사업 현장밖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11호 대책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나 대출 제한을 극도로 억제해놨기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1: 네.
0: 공급은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신규 물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순조롭게 신속통합이 각광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1: 네.
0: 엄청나게 많은 구역 지정을 지금 해놨는데요. 박원순 시장 때는 연평균 13,000 가구 정도 이 물량을 확보했는데 저는 1기 때 6만 가구 1년에 2기 때 지금 5년 동안 5만 가구 이렇게 해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가능케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1: 네.
0: 이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11호 대책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1: 네.
0: 이 점을 인정을 해야 해법이 생기는데 정원 후보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1: 네. 그럼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시장님도 시장이었고 집권 여당 소속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결하지 왜 그때는 해결 못하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0: 그것도 엄청난 억지 논리죠.
1: 억지예요?
0: 왜냐하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나 제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왔던 지난 4년 정도의 이 기간이
1: 네.
0: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이랑 일치합니다.
1: 아, 네.
0: 지금은 다 잊으셨지만
1: 네.
0: 러우 전쟁이 발발한 게 22년 2월입니다. 벌써
1: 네.
0: 4년이 지났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부터 건설 원자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건설회사들이 전부 신규 물량 착공을 다 미루고 그리고 다 계획을 취소해버렸습니다.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공급이 안 된 것이지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착공이 안 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걸 뻔히 알면서 자꾸 뭐 윤석열 시절에 뭐 오세훈 시절에
1: 네.
0: 착공이 없었다 뭐 완공 물량이 없다 이거는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서울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비사업 물량이 아니면은 공급될 방법이 없는데
1: 네.
0: 정비 사업 물량을 전부 없앤 게 누구였습니까?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0: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 후과가 5년 뒤, 7년 뒤, 8년 뒤, 10년 뒤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지금이 딱 그때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 때문에 신규 물량 착공 없고 그 시절에 전부 다 취소해버렸고 무슨 수로 지금 신규 물량을 착공하고 완공을 시킵니까?
1: 네.
0: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자꾸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옥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해야 개선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근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그 부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그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죠.
1: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원호 이두 분이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부동산 정책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0: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요. 예, 그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안다고 전 봐요. 근데 알면서도 지금 초단기요법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양도세, 이제 이것도 뭐 다주택자의 경우에 그 양도세를 그 물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물량을 내놓게 했잖아요. 지금 또 1주택자에게도 뭐 보유기간
1: 맞아요.
0: 인정 안 해주겠다. 빨리 파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밀어내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부동산 매매 가격 밀어올리고 월세 밀어올려서 부동산 지옥 만드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선에 가면 정원 후보랑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시게 될것 같다 그런
0: 충분한
1: 생각이
0: 토론
1: 드네요.
0: 기회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 중인데 예를 들어서 관훈 토론하는 게 있잖아요. 맞장 토론을 하자. 같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 우열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절대 안
1: 안
0: 하겠답니다.
1: 하겠다는 거요?
0: 그래서 지금 간음 토론회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따로따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1: 아이고.
0: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게
1: 토론이
0: 무슨
1: 아니죠.
0: 기자회견이지 그게
1: 그렇죠.
0: 토론이에요. 또
1: 알겠습니다.
0: 본선 토론도요. 직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 받은 정당은 다 참여시킨다 이러면 1대1 토론이 되질 않습니다.
1: 그러네요.
0: 개혁신당도 나오고 정의당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토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당내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0: 이제는 뭐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늦을 것
1: 그렇죠.
0: 같고요. 이번에 부산 사무실 개소식이었나요? 이틀 전에
1: 맞습니다.
0: 그 소란스러운 현장을 보면서 아마 예측됐던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맞아요.
0: 사실은 장동혁 대표께서는 조금 좀 이 선에서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지 자꾸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되면 갈등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마 전국의 후보들에게 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비서실장을 하거나 뭐 방통위원장을 하던 분들 정진석, 뭐 이용, 이진숙 이런 분들이 지금 공천받고 출마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0: 제 입장에서는 조금 뭐 자제를 좀 해주시면 더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면면들일 수 있습니다.
1: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하고
0: 정진석 비서실장도 본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엄 때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는 안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1: 몰랐다고 하죠,
0: 뭐
1: 계속.
0: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1: 그럼요.
0: 중책이기 때문에 무슨 책임이 있다는 차원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선거는 뭐 자제를 하는 게 저로서는 저하고 대학 동기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그런 어떤 계엄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 하고 자제하는 게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도 도움되고 정당에 우리 당에도 도움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공소시효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조홍천

0: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법 내란 저지 긴급회의 제안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회동하시는 건가요?
1: 네, 어저께 연락을 오전에 받았는데 뭐 급하게 오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일정이 다 짜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반에 양당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후보들이 다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직전에 우리 당 3명은 이제 11시에 좀 모여서 의견 조율하기로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모아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수처 특검법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걸 뭐 굳이 설명을 해야지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시도인데요. 아니, 대통령의 12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원까지 가서 1심, 2심 판결까지 난 사안들도 있는데 이걸 전부 공소시효를 할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던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비유를 하자면은 한 50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 스스로 또 집권 여당이 스스로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적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고요. 아마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뭐 전략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 분명히 좀 역풍 불수 있어. 우리에게 선거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세요?
1: 그래서 더 나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왜요?
1: 왜냐하면 선거 전에 이걸 시동을 걸어놓고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래도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부산시장 선거를 이긴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 다음에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동의했다. 우리가 미리 발의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편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거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뻔뻔하게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0: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는 선거에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판단 때문이라고
1: 선거에
0: 생각하시는 건가요?
1: 불리하더라도가 더 중요하죠. 불리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본인들이.
0: 알죠.
1: 상식적인 시민들이, 상식적인 유권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방선거와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위를 맞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나쁜 대통령입니까?
0: 그럼 이번에 오세훈 후보님의 선거 전략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많이 알리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1: 서울시장 선거의 전략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공약으로 그리고 그 공약을 누가 과연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후보냐를 알리는데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 불거지는 게 몹시 못마땅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뭐 몰이 기준으로는 8위에서 6위로, 커니 기준으로는 17위에서 12위로, 그리고 뭐 창업하기 좋은 도시나 금융도시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이것도 뭐 16위에서 8위로 공이 8개단씩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몰이 지수가 8위에서 6위로 올라간 건 이게 삶의 질 지수입니다. 이게 전 세계 대도시들 사이에서 6위라면 굉장한 엄청난 성과거든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 선거판이 이런 정치 논리에 의해서 좌지되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도 중요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 이슈에 상당히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0: 시장 후보님 그 서울 시민들에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좀 경쟁력은 높아졌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조금 좀 뒤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좀 발표되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 원래
0: 나의 진심을 못 알아줘? 왜 나의 성과를 왜안 알아줘?
1: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일찍 직무를 정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아마 한 5월 초 중순경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직 시장으로 있으면서 업적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땐 답변을 해도 돼요. 근데 업적 홍보를 할수 있는 각종 쇼츠라든가 뭐이 인스타 이런 걸 활용해서 스스로 홍보를 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어서 그래서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정원 후보가 일 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객관적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0: 그러면 제가 받는 평가는 국제적인 객관적인 평가고
1: 네.
0: 본인이 90몇 점 받았다는 거는 성동구청에서 조사한 거고 대통령이 칭찬한 거거든요. 이걸 곧 구분하실 수 있으면 아마 지지율에
1: 네.
0: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 그렇게
1: 알겠습니다.
0: 상식적인 예측을 합니다.
1: 후보님, 공소취소 특검 공조를 통해서 개혁신당과의 좀 연대 가능성,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정말 어저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1: 네.
0: 저희들이 그건 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 만나 뵙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이 수도권의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 여러분들께 이게 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수 있습니다. 아,
1: 네.
0: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내년에 선거가 없습니다.
1: 없어요.
0: 예, 정부가 폭주하더라도 연성 독재에서 노골적인 독재로 이행을 하더라도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알리면 그게 아주 좋은 이 법안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어제 오늘 그 뉴스가 나가니까 지금 전국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다 연락을 해오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세종의 최민호 시장 후보,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충청권의 4개 지자체장 후보는 전부 전폭 지지한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한 자리에 모이자 이런 제안을 어저께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 후보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속속 의견이 모이고 있거든요. 아마 빠른 시일 내, 2, 3일 내에 가시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좌시할 수 없다 하는 우리 후보들의 일치된 의견을 낼수 있을 겁니다.
1: 민주당이 갑자기 철회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나오시네. 철회해야지. 이러면 어떡해요?
0: 아, 그렇게 하면 다행인
1: 다행인
0: 거죠.
1: 거예요?
0: 네,
1: 네.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문제나 당내 현안 문제 그리고 여권의 공소취소 특검 문제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한달 남은 선거잖아요.
0: 네.
1: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으신지.
0: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년, 5년의 제 10년 휴직이 이후에 돌아와서 일한 그 성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0: 과거에 제가 2011년도에 시장직 그만둘 때의 순위들이 박 시장님 때, 박원순 시장님 때다 떨어졌다가 아까 그 순위들이
1: 네.
0: 몰이 기준으로는 8위로 떨어지고 뭐다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V자 반등을 시작해서 이제 겨우 제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이어가려면은 4년 더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자꾸 뭐 4선이다, 5선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건 5년밖에 안 돼요.
1: 그렇죠.
0: 10년 쉬었기 때문에.
1: 네.
0: 이 변화의 흐름을 꺾지 마시고 꼭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실 보수가 지금 괴멸 상태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까치밥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1: 까치밥이요?
0: 우리 선조들께서 아무리 엄동설한에 4배가 고파도 감나무에 빨간 홍시 하나는 늘 남겨두셨습니다.
1: 네.
0: 그거는 겨울에 까치들 굶지 않고 생존하라고
1: 그렇죠.
0: 배려를 한 건데요. 우리 어려운 보수에 그래도 한명 정도는 남겨주셔야 그래야 제가 또 역할을 해서 흔히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좌파와 우파가 함께 양날개로 날아야 나라가 건전한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꼭한명 정도는 남겨주십사 하는 말씀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1: 너무 자랑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저 정원호 후보 측에도 언제든지 인터뷰 요청을 해놓고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오늘 뵈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선거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셨습니다.

0: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3: 네,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도 방송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뉴스명당 매일매일 듣고 싶으시죠? 근데 저희 내일 쉬어요. 저희 공휴일엔 쉬거든요. 당원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요, 꼭 돌려서 다시 한번 오늘 거 들으시고 어제 거 들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참으시고요, 저 수요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로 저 계속 보시면서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다 찾아보고 좀 댓글도 저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첫 황금 연휴 넷째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오전까지는 하늘이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린 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깨끗합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을 맑고 포근해서 야외 활동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오늘 쉬는 새가 많아서 오늘 출근길 교통 상황이 한결 수월합니다. 다만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에서 판남대교 1, 2차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마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7: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6: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